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김상은 하나님 나 부르실 때 들었고요. 앞서 이불을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박종수 님도 와주셨고요. 집에서 듣고 출근해서 지금은 사무실 모닝커피 마시며 듣습니다. 우리 축복님도 출첵해 주셨고 전기장판 출동시켰어요.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세요. 우리 최미자님. 그래요. 아, 전기장판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지난주에는 그 핫팩 대용량 뭐 주문하셨다는 분도 계셨고 슬슬 이제 월동 준비, 예, 월동 장구들 이제 좀 꺼내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딱 지금이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낮에는 조금 더우니까 선풍기와 장판이 공존하는 예, 그런 또 기간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10도 선선하네요. 주주맘님 해주셨고 일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쌀쌀합니다. 신영균님 7038번으로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심하게 반대했던 것들 제가 또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 아 부모님이 어떤 해주신 말씀들 연륜이 담긴 조언들 이게 맞는 말이었다 이제 느낍니다 이제 느껴요라고 그쵸 그때는 몰랐으나 이제는 알겠는 그때는 받아들일 수 없었으나 예.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AJ 월십 이 곡 듣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예수전도단 그리고 최인혁 주의 찬송 세계 끝까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접속곡이었고요. 위로부의 주님의 영광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리고 앞서 AJ 월십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까지 네 곡을 전했습니다. 아, 찬양 메들리 너무 좋네요. 우리 미현님도 출첵 담기셨고 여름겨울님께서 훈디 혜영 작가님 오랜만에 출첵 남겨요. 요 방송을 알게 해준 친구 미경인 대전으로 1박 2일 여행을 갑니다. 함께 못 가지만 가서 초가을의 날씨 속에서 좋은 시간 행복한 추억 만들라고 훈디가 전해주세요. 아마 기차 안에서 미경이가 훈디 방송 듣고 있을 텐데 얼마 전 훈디 보고 싶다 했는데 라방이라도 부탁드려요 라고 아 정말요? 아 미경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라방 보이는 라디오는 보통 1년에 한두 번 하잖아요.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 때 한번 올해도 예, 이제 슬슬 준비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여름 겨울님 반갑습니다. 사케오님 여기는 장수예요. 지난주부터 저희 집도 전기 매트 가동 춥다는 말이 나오네요. 오늘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작합니다. 오, 두 가지 품목 한우와 사과 함 놀러 오시랑께요 라고 우리 사기원님도 와주셨고 주사랑님 갱년기라 아직 덥습니다. 예. 아침에 이제 선풍기 집어넣어야겠다 하는 남편에게 난 아직 아니거든 이라고 혔어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저희 집도 아직 선풍기 두 대 예. 다 있습니다. 에어컨만 껐을 뿐 선풍기는 지금도 더우면 틀어요. 예. 푸른 동사님 텃밭에 왔다가 고향 언니밭에 고구마 순 뜯으러 갑니다. 아 지금 뭐 너무 좋죠. 일하기에도 좋고. 나무현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리고 장윤영의 미제레레 불쌍히 여겨주소서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여름 내내 작은 서재에서 끙끙거리며 썼던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쓰기로 했다. 친구와 함께 원고를 읽으면서 뭔가 비어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몇 번을 다시 읽고 생각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소홀히 다룬 사실을 발견했다. 너무 평범해서 숙고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이 단어를 주춧돌 삼아 모든 문장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맥이 풀렸다. 얼마나 공들인 글인데. 그나마 더 늦기 전에 알게 돼 다행이다. 옆에서 다 지켜본 아내는 나보다 더 안타까워한다. 내 책상 맞은편에는 십자가가 걸려있다. 연구하고 원고 쓰다 막히면 수시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영감을 받는다. 피곤하면 찬양을 들으며 쉰다. 서재는 내가 하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기도 중에 원고를 새롭게 다듬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으니 이것도 은혜다. 천국 같은 이곳에서 하는 수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니 힘들어도 즐겁다. 이 일도 어떻게 선으로 이루실지 아직은 모를 뿐이다. 천국에는 헛수고가 없다. 다 마치고 나면 지난 과정도 한편의 아름다운 발라드가 돼 있을 터이니 감사할 뿐이다.

장나라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소망의 바다 하늘 소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이효재 목사님의 칼럼 천국 같은 서재라는 글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니까 힘들어도 이왕 우리가 또 즐겁게 잘 감당하면 좋겠고요. 또 이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죠?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지는 또 모를 일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습니다. 9시 46분 42초 지나고 있어요.

자,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느름머리님께서 훈디 지난 7월에 결혼한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며느리 희진이의 결혼 후 첫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그냥 불고기랑 잡채랑 미역국 정도만 끓여주려고요. 아,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 생일상 아 최고입니다. 아 축하드려요 희진님. 행복한 엄마님께서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한봉희 권사님 생신입니다.

어느새 세 번째 스무 살을 훌쩍 넘기고 64번째 생일 맞는 우리 엄마 사랑하고 축복해요. 한봉이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비공개님이 오늘은 사랑하는 내 동생 뿌꾸레미 박미정 49살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셔요. 언니 오빠가 늘 응원한다고 전해주시길 이라고 남기셨는데, 아 우리 미정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좋은 날 보내시고요. 원희 미니님께서 사랑하는 첫째 딸 윤지원 20살 생일입니다. 건강하고 믿음 안에 잘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생일 축하해. 지원님 축하드립니다. 마음의 합한자님은 오늘은 우리 둘째 이제 만 3세 된 아들 박은호 생일이에요. 은호야 많이 많이 사랑한다. 은호야 축하해. 김미연님 큰아들의 21번째 생일입니다. 건희야 생일 축하한다. 하나님 자녀로 잘 성장하자. 건희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삼선님께서 내일은 친정맘 윤세근 권사님 생신이에요.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어여쁜 자유님도 샬시에서 축하받고 싶어서 올립니다. 제 생일이에요 주일. 김초영님 축하드려요. 우리 미라클 퍼플님은 내일은 우리 교회 서직영 목사님의 첫째 딸 지혜쌤 짝꿍 한솔쌤의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아 두 분의 결혼 축하드려요. 지혜쌤 한솔쌤.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날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러빔 가득할 거야 생일 축하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새싹 가족 현규 유진 부부님께서 2주 3주에 한 번씩 시험 보느라 애쓰는 힘들어하는 딸과

우리 의대생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데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 될수 있길이라고 또 응원 사연 주셨고, 푸르름님, 오늘 차 놓고 전철로 출근합니다. 아, 가는 길 밝은 햇살, 상쾌한 바람 너무 좋네요. 예, 남기시기도 했고. 우리 진영아님, 이곡 청하셔서 오늘 끝곡입니다. 어노인팅, 예수 열방의 소망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양복에 셔츠, 넥타이, 또 정장에 또각또각 소리 나는 구두. 신입사원 면접을 볼 때 보통 이렇게 복장을 갖춰 입는데요. 청년들이 사실 이런 면접 복장을 마련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정장 관행은 면접장에서는 쉽게 깨지지 않았는데 최근 국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평상복을 면접 복장으로 정한다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면접자가 넥타이를 하고 오면 그 자리에서 넥타이를 풀고요. 정장 구두를 신고 오면 덧신을 씌울 예정이라고 하니까 담당자의 진심이 느껴지죠. 면접 보는 사람의 개성이 드러나는 면접이 되지 않을까 기대도 되고요. 입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실력과 그 간절함과 진심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우리도 구두 벗고 넥타이 풀고 편하게 2시간 보내볼까요? 금요일이잖아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진심을 찬찬히 알아봐주는 그런 것들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정말 그 사람의 간절함과 실력과 또 잘 맞는 곳인지 이 사람이 필요한 곳인지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에스프레소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만하면 행복님께서 굳은 마음도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도 맞습니다. 복장이 주는 긴장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긴장감도 좀 덜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뭘 입고 가지 좀 더 고민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처음 듣는 찬양이에요. 해피플레이스님. 이 곡이요. 방배브라더스 어떤 옷을 입고 갈까라는 곡이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 거고요. 이어서 홍희석이 부릅니다. 하늘을 봐.

김성호, 박요한, 유효림이 부른 주화같이 길 가는 것, 홍의석의 하늘을 봐 함께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요. 현민수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얌숙이님도 오셨어요. 러닝 중이신 러브유님 오늘 맞아요. 날씨가 또 가을가을하죠. 지은 엄마께서는 따뜻한 찬양곡 많이 들려주세요. 또 목감기도 여러분 다 조심하시고요. 가브리엘님도 세종에서 삼형제 아가들과 당양로 함께하고 있는데 목감기가 유행이래요. 당양로 가족들 조심하세요. 네, 저도 감기 기운이 있다가 초반에 잘 잡았는데요. 이게 목을 안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직업상 계속 목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깔끔하게 목이 낫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답답하긴 한데 일단 안 걸리는 게 중요하니까 따뜻한 차, 옷도 따뜻하게 입는 거 꼭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말이라고 너무 또 풀어지시면 안 됩니다. 나미비아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딸이요. 다음 주에 미국 면접이 있는데 가능성, 간절함, 또 주님을 닮은 인성이 잘 발견이 돼서 면접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꼭 그러리라 믿습니다. 담대아라 태연님의 신청곡 진 DJ가 부릅니다. 일하시는 나의 왕.

오늘 가을 노래 스머프님 오늘 가을 노래는 이 곡으로 대신할게요. 러빔 주님 닮은 가을이었습니다. 금요일이라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일합니다 하신 마야님도 오셨고요. 6살 첫째 아들이 KTX 노래를 불러서 내일 KTX 타고 부산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송도해수욕장 국제시장은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6살 4살 두 아들 그리고 우리 부부가 다 같이 무사하게 갈 수 있는 동선이 지금 고민이신가 봐요. 동선. 부산 사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송도해수욕장 가고 국제시장 두 곳은 지금 가려고 하는데 어떤 동선을 짜야 좋을까요? 요즘 좀 핫한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마음의 앞환자님 지금 여행 계획하고 계시고요. 6512번 쓰시는데 거실에서 보이는 하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산도 보이고 하늘도 이렇게 예뻐요. 제가 보이는 그 창의 모습은 건물이거든요. 근데 하늘이 맑다는 건 알겠는데 건물이 보이니까 지금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딱 이 사진을 보여주시니 눈이 그냥 확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다빈치님의 신청곡 근무 중이신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신청하셨거든요. 신청하신 곡 들으실 땐 조금 볼륨 높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환 조수진이 불러요.

남설아 금강초롱님의 신청곡 십자가 그늘 아래 찬송가 415장은 한웅재 목사가 불렀고요. 송정미 You Needed Me까지 이어서 들었습니다. 아까 마음의 앞 환자님의 부산 여행 이 평안 세상님께서 좋은 팁을 주셨는데요. 일단 부산역에서 내리시면 맞은편에 26번 시내버스 송도행이 있대요. 그걸 타시는 겁니다. 그래서 송도해수욕장에 내리시고 구경하시고 26번 버스 감만동 방면을 타서 피포광장 자갈치에 하차하시면 국제시장 구경하실 수 있대요. 부산에 사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신 거 보니까 예, 저도 좀 캡처해놓고 나중에 부산 가면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드보라님께서 마른 장작불에 희뿌연 연기를 피우며 커다란 가마솥에 감자, 고구마 넣어서 밥을 고슬고슬 지으시던 할머니 생각에 쓴 웃음과 그리움의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라떼에 커피 한 개가 위안을 줍니다 하셨어요. 저는 그 할머님이 지으신 가마솥에 밥 냄새 그걸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Jesus in my life 신청하신 곡 파리시아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김은서의 목소리로 Jesus in my life 이어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He readeth me 아카펠라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오늘따라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네요. 이길승의 목소리 이어집니다. 그대 화단에

얘기를 쓴 그대 화단에 초코님이 오셨어요. 반갑고요. 최여사님은 오늘 선곡도 신청곡도 엄지척입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신청곡 청하지 않아요. 나오는 모든 곡이 찌찌뽕이거든요. 공감해 주셔서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부 끝곡 어노인팅 앨범에 있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

0: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1: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풀과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드레와 부첼리, 셀링 디옹이 함께 부른 더 프레이어, 그리고 소피 주 내 안에 있네. 이 곡은 3665번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두 곡을 이어서 들으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도 가을 타나 보다. 타죠 뭐. 타라고 있는 가을인데. 초이님, CHOI, 초이. 너무 좋다고 고맙습니다. 반갑고요. 찐파랑님도 오셨는데 따뜻한 차 많이 드시고요.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인사 나눠주셨어요. 해도농장님, 오늘 점심 메뉴가 애기나물 겉절이 된장찌개. 훌륭합니다.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로 보내세요. 라고 또 인사 나눠주셨어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습니다. 3819번 쓰시는 뿡뿡이의 꿈님께서 지난 9월 2일에 허리 디스크 파열돼서 입원해서 수술받고 엊그제 실밥 풀고 집에서 이제 몸조리 하는 중인데 이렇게 당양로를 온전히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입원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점심시간이라서요. 예, 좀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아내분의 헌신이랄까 사랑이랄까 이 사랑과 헌신으로 배변이 잘 됐고 또 이 일로 부부가 전우애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아니 아무리 부부라도 이거는 참 쉽지 않은데 이런 일이 있고요. 이거는 부부라서 가능한가 보다라는 사랑의 확인이 필요한 일이 있는데 아내분의 헌신과 사랑으로 다 가능했던 일 같습니다. 한나영의 여정 신청하신 곡 빨리 완쾌하시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곡 들을게요.

김명수님이 신청하신 나는 예배자입니다. 신승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좋은 친구 209님께서 제가 주일 13일부터 17일까지 동기 선교지 방문합니다. 인도네시아인데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안전하게 또 가신 목적 주 안에서 이루시고 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레이스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아까 처음에 들려드렸던 2부 첫 곡 주 안에 있네 소피의 곡 들으시면서 오, 특이한 음성에 그 가슴에 쏙 들어오는 뭔가가 있다고 네, 사역자마다 또 그 특색이 있어서요. 다가오는 은혜와 감동이 다르더라고요.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바쁜 나날들 속에 주이후이라는 쉼터가 있어 감사할 따름이고요. 평안하고 은혜로운 금요일로 보내세요. 아멘. 섬김님의 신청곡 내 주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입니다. 오늘 최인혁과 주리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김상진의 비올라 연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과 함께 들었고요. 멜리사님께서 검단으로 이사 오신 교회 권사님 만나서 주의포유 다운받고 같이 듣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이 찬송이 생각나 계속 부르셨다고 하길래 신청해 봅니다. 아마 권사님이 이 연주에 맞춰서 따라 부르시지 않았을까. 함께했습니다. 장미인님께서 오늘 뿌꾸레미님 생일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주의후회에서 만나 주님 안에서 오빠 동생이 되고요. 아내와도 언니 동생이 돼서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됐는데 요즘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행복한 하루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가진 사람이 온 세상을 가진 자임을 알고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기도하며 찬양 신청해 봅니다 하셨거든요. 부꾸레미님, 아, 우리가 또 사랑하는 청취자죠. 네, 오늘은 행복하게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마음이 기쁘든 또 가라앉았든 슬프든 어떤 마음이든 주님께서는 뿌꾸레미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 시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더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행복한 자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곡 신청하셨는데요. 라희 옹기장이가 함께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기쁨과 감사님의 신청곡 시간은 흐르고 기프티드 앨범에서 들었고요.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푸크레미님의 생일 축하하면서 전해드렸는데 예수애님께서 저와 같은 날인데 이렇게 슬쩍 너무 슬쩍인데요. 예, 생일임을 알려주셨어요. 예수애님의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좋은 날 태어나셨어요.

오늘 더 행복하게 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느끼면서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오님께서 이번 주 주일에 첫째라는 이름을 잘 감당하고 있는 예진이의 생일입니다. 예배 또 기도의 진심인 딸. 지금처럼 쭉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딸로,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아주 많이 생일 축하한다고 지금처럼 기도로 항상 응원할게, 사랑해 라고 예지님의 생일 축하해 오셨어요. 예,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지님의 생일 축하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는 빛나는 예수님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오님도 이렇게 예쁘게 키우느라 애쓰셨어요. 희민 희승마음님께서 그거 아세요? 사연을 소개해 주시면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적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번 딸 생일 축하해 주셨을 때 녹음해서 보내줬더니 너무 감동이라고 좋아하더라고요. 다향로를 통해 많은 치유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니, 희민 희승마음님, 제가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죠. 이 시간에 이러라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긴 한데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더 힘이 나더라고요. 백혜성님, 그동안 요양보호사 교육원 다니고 자격증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돌봄 일을 인생 후반기에 해보려고요. 그분들에게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하는 심정으로 섬겨보려고 합니다. 삶의 마지막을 치매로 아무도 못 알아보시고 계시다가 천국에 가기 전 정신이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한 교육의 시간이었어요. 혜성님처럼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또 부모님을 맡긴 그 입장에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할 것 같아요. 또 혜성님의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자격증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수아진 7608님께서 매일매일 이어지는 일상이지만 또 찬양과 함께하는 이 시간 맑은 하늘도 더 빛나게 느껴집니다. 아멘. 명가님, 하늘이 어찌나 파란지요. 순간 하늘의 또 다른 푸른 바다에 흰 파도가 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표현 맞습니다. 너무 공감하고요. 할렐루야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이분도 부산에 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스콜피오님의 기도 제목. 요즘 아내가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한 아내의 헌신, 하나님이 아시고 힘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내분을 위한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길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과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지영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하늘은 높고 푸른 하늘에 들녘캐는 벼가 황금색으로 물들어 가고요. 행복 가득한 오늘입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곡이 오늘 끝곡입니다. 손영진의 목소리로 듣고요.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누리는 주말로 보내세요. 저는 월요일에 생방송으로 뵙겠고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는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그날 나는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만 해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지지 의사표시 하나가 누군가에는 고마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옆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 마야 안젤루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입니다. 이 찬송가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노래한 것으로 영국인 피어 포인트 교수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작사한 것입니다. 이 찬송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을 일일이

돌보신다는 내용의 시편 104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원래 7음절 6행시로 8절까지 있는 찬송입니다. 작사자인 피어포인트 교수는 영국 광산 지역인 바스 출생으로 캠브리지 퀸즈 대학에서 고전문학을 전공했으며 졸업 후에는 서머세트셔 대학에서 고전문학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대학 교수직을 사임한 이후에는 찬송가 수집과 시작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 작곡자는 독일의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이며 작곡가인 케헬입니다. 그는 옛 전래 곡조를 채집 정리하고 편곡하는 편찬자로서도 아주 유명했는데요. 특히 케헬은 16세기 팔레스트리나 음악, 그 중에서도 무반주 합창을 깊이 연구했고 음악 학교를 세워 후진을 양성하는데도 열심을 보였습니다. 케헬은 찬송가의 사성부 합창을 일반화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찬송가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만나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남대문시장 하면 주부님들이 자주 가는 곳 같은데요. 요즘은 확 달라졌답니다. 최근에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요. 그릇을 보러 가고 안경을 맞추고 떼수건 같은 사우나 용품과 뭐 액세서리를 고르러 남대문시장 골목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시대지만 사실 재래시장의 매력과는 견줄 수 없죠. 네, 시장 골목에는 그냥 물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온기, 흥정의 재미, 오래된 가게들이 지켜온 성실함, 그리고 삶을 이어가는 이웃들의 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도 그렇죠.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보다 한 걸음 나가 만나고 보고 느낄 때 뜻밖의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이번 주말엔 사람 냄새 그냥 물씬 나는, 어? 물씬 나는 그런 시장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어, 여기, 여기. 지금 세 개, 네, 세 개만 원. 아, 이쁘네, 이쁘네. 네 개만 원. 이런 얘기도 많죠. 네.

아유, 참 좋죠. 웃음이 참 좋고, 네. 아, 그러게요. 이렇게 환하게 웃으며 잔치하는 날. 이또뭐 명절이 다가오니까, 네. 여러분의 삶이 더 진짜 행복한 잔치의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이제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서 달려오시고 함께 해주세요. 네. 샵 7997 모바일 문자 만나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순이님, 오늘은 목소리 좋으시네. 건강 어떠신가요? 하셨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고도 기도죠. 때로는, 뭐, 그냥 진짜 인간적인 염려가 아니라, 예, 그 사랑의 염려는 이렇게 기도가 돼서, 목소리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제 대전 신학대학과 집회 했는데도 잘 마치고 왔고요.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사역, 뭐, 아시죠? 네, 밴드에 가면, 최인혁의 사평로라는 밴드가, 네, 네이버 밴드에 있으니까 가시면, 교제하시고 또 믿음의 얘기도 나누시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죠. 줄리 소호님 오셨어요. 오늘도 모두 건강하세요. 시장 갑자기 가고 싶네요. 저도 읽으면서 가고 싶었어요. 아, 남대문 시장 가고 싶네요. 먹을 것도 많고 재래시장은 예, 그 좌판에 앉아서 떡볶이 뭐 순댓국 뭐전 부쳐 먹고 그냥 시장으로 가면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잔치가 시작됩니다. 실바람 제이님, 예수애님, 오케이 민민하나님, 원성남님, 황동현님, 처음이니까 김정원님, 들장미소님, 김희님, 파원님 다 오셨어요. 파원님은 1등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더 확장되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아, 제 마음이요. 네. 제일 지금 마지막 때 힘든 건 분별력의 부재이고요. 이 분별력, 최소한의 분별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세상의 상식 선에서 신앙이, 그게 제일 밑에 선이어야 되는데, 그 선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얘기하는 시대를 살아가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저는 교회 안에, 신앙을 잘못 얘기했던, 네,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요. 또, 지도자의 잘못이고, 지도자의 잘못이 있을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신앙은 내 책임이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인데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 말에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 실수하고 욕심이 생기면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결국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 어떤 지도자의 말만 믿고 따르다가 이단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잘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성원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지선,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 나가는 동안 여러분 샵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 마구 들어와서 그냥 여기를 휘젓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럽시다 우리. 지선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독 3일차 출석합니다. 벌써 14,400걸음 금치금 이게 원래 14,700걸음 걸으셨을 것 같은데요. 와 너무너무 반갑고 네 이렇게 걷는 일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날씨는 최고의 축복 아닌가요? 걸을 수 있다는 거. 맑은 가을 하늘 바라보며 출근하시는 맑은 물 정수기님. 네. 오늘도 좋은 날 귀한 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다고. 저도요. 예, 네, 저도요. 주님 인도하소서 하시면서 보혜사님 루아헬로임님 오셨습니다. 태연 씨가 하던 일을 멈췄다고 하는데 아 그러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주께서 또 합력 선을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경호님도 너무 반갑고요. 네, 추억님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 아멘. 그죠? 제 말이 맞으면 자 아멘도 이렇게 써주셔야 제가 힘이 나죠. 고풍상흥님 달려오셨어요. 주님만 사랑님도 오늘 뭐 바람을 따라서님도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늘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낯설게 느껴지는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비타민 이스님 오랜만인데요. 네. 요셉의 꿈님이 KTX 창밖으로 완연한 가을 하늘 보면서 은혜 받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 또 출장 가시나요? 와 오늘 같은 날 뭐 KTX 운전하면 덜 보이는데 KTX 타면 더 많이 보이긴 하겠다. 그죠? 근데 운전하면 정면으로 보이는 또 장면이 있긴 하지만 기차 여행 너무 좋네요. 제 여사님 삶의 의욕이 없을 때 새벽 시장이나 재래시장 다녀와 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아 이거 완전 공감. 바가지만 빼면 특히 외국인에게는 그러지 맙시다. 네, 광장시장 김떡순 먹고 싶다. 아 진짜 우리나라가 아주 아주 어렵고 힘든 나라도 아니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아 우리나라에 진짜 대목 이때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진짜. 물론 정말 막 업전 일어날 때 어떤 나라도 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거기서 장사하고 하시는 과정이잖아요. 아 참 숙박료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이런 것도 근데 막 진짜 5배 열 이런 것도 참 문제가 있지만 성수기에 그런 곳은 뭐 그런 게 어떤 분위기는 되지만 그것도 한두 푼이어야죠. 네. 근데 특히 시장이나 이런 데는요. 예. 환율 때문에 조금 더 봐도 그래도 진짜 바가지는 진짜 우리나라 이제 바가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황당한 바가지. 네. 예선왕지기님 밥 먹으러 가면서 찬양 열심히 듣고 갑니다 하시면서 야 좋다. 뭐 드시나요? 사장님 몰래 듣고 있대. 점심시간 아니에요? 해바라기님 안산에서 계곡 정리해 준 거 지금 예, 뭐 잘한다 못한다 이걸 떠나서 아무튼 도지사 때 지금 대통령이 경기도 계곡 진짜 정리 잘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정리할 게 너무 많대요. 그리고 진짜 검사 나오면 싹 치우고 막 그런 데도 있대요. 아직도 돈을 받다가 검사 나오면 싹 치우고 아 참 나쁜 사람들이죠. 야 진짜 그 회의할 때 한 거 봤는데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만큼 봐줬으면. 자 박희정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신영경 원장님 듣고 계시죠? 전원주의 소원. 우리나라가 더 성숙한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진짜. 한 곡 더 이어갈게. 초롬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같이 듣고 올게요. 여러분 어서 들어오세요. 샵 7997 모바일 문자 만나루 인보 게시판. 네.

네, 아이 참 좋네. 초롬의 내게 있는 향이 옥합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다 드리려면 다 드리, 내 것도 아니니 다 드려야지. 네, 그러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청직이기 때문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선은 성령에 민감해야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순종하면 성령에 민감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선한 일에, 그리고 참 값진 일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에 우리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자기 욕심에 민감하거든요. 반대로 성령에 민감하지 않다는 건 자기 욕심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걸 계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적어도 사평론을 듣고 조이포일을 듣는 여러분은 성령을 쫓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이 좋아졌는데 지금. 아, 제가 목이 좋아졌다고요. 방포도떼님, 사랑천사님, 세인통님, 리비님 이렇게 오셨는데 말입니다. 가을이 왔네요 하시면 백합님. 어젯밤엔 얇은 이불이 추울 정도로 몸을 움츠렸던 것 같아요. 아침 등산하면서 도토리가 떨어져 있어 까먹으니 씁쓸하지만. 도토리는 쓴데 진짜. 도토리 묵은 맛이잖아요. 가을을 먹는 듯 했어요. 뭔가 이렇게 도전해보시고 이렇게 느껴보시고 이러는 성격이시나 보다. 저랑도 좀 비슷하시네요. 그래도 이렇게 풀이나 이렇게 독풀 이런 거 안 됩니다. 나물 이거 잘 모르면 뽑아 드시면 안 돼요. 네. 오늘도 모두 승리하시고 좋은 추억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제가 오늘 중에 또 신청하신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수 구슬링님, 구슬옥님 집안이라면서 듣고 계시고, 내가 그 발음 좀 기타에 익숙해가지고 기타 여행을 기타 여행했다고 영도다리님 바로 놀리시네. 참나. 자, 부르심 The Call 장윤영 그리고 마커스가 감사함으로까지 갑니다.

다. 네. 6530님 집에서 일하는 거 있어서 일에 집중하고 듣고 있다가 출첵해요. 단장님 모든 멘트에 200% 공감하면서 늘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I love. 아 진짜 이렇게 힘이 됩니다. 힘이. 네. 제가 언제든지 틀리면 성경에 근거해서 틀리면 저 혼내라고. 아 저는 그러면 무조건 순종. 저는 바로 꼬리 내립니다. 성경과 안 맞으면 바로 꼬리죠 뭐. 성경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하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 틀리면 큰일 나죠.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레베카님이 처음 녹화하신대요. 뭐가 바쁜지 자주 출석할게요. 어, 진짜요? 이야. 그리고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셨는데 저도 완전 사랑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자주 출석할게요. 약속해줘. 네, 핑쿨이었어요. 핑쿨. 백합님 가을 왔네요. 어젯밤엔 얇은 이불이 추울 정도로 몸을 움츠렸던 것 같아요. 아침 등산하면서 아 이건 아까 있죠 참. 해놓고 정신. 아이 얇은 이불 하니까 아 도토리 얘기에 딱. 아 도토리 얘기가 나와서 제가 또 봤군요. 이현실님도 어제 걷기 하는데 노랗게 익어간다고 도토리가 이렇게 써주셨고 도토리 얘기가 몇 분이 계셔서 찾다가 제가 하나비님 저도 점심 먹으러 가면서 찬양 듣고 가네요 하시면서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의 합한자님이 곧 예전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곳 방문해서 커피라도 돌리고 오려고요. 야 좋다. 옛 친구가 와서 옛 동료가 와서 그냥 다녀가지 않고 커피 쫙 들고 와서 그래요. 뭘 이렇게 갈 때 작은 거라도 들고 가는 습관은 저는 참 좋아요. 좋다고 생각해요. 누구를 만나러 가든 그건 참 좋은 습관이고 좋은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방문하든지 작은 것 하나 들고 가는 거 참 좋습니다. 너무 안 들어와서 약간 빈정상하지만

그래도 꾹 참고 끝까지 2시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메리제인의 참 아름다워라 아까 도토리 처음 제가 알려드린 분 소개해드린 분 네, 메리제인 네, 준비했고 나무연의 주음성회는까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서 달려와 주세요. 밥 다 먹었으면 정말요.

아유 참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나네요. 그죠? 이 찬양 들으면 성현주님 단장님 빈정상하지 마세요. 듣고 있답니다. 고맙습니다. 추억님은 점심시간 1시부터 되네요. 이제 시작됐군요. 이제 좀만 참으세요. 7분만. 오늘은 가지볶음 계란후라이 도시락. 아, 완전 최고네. 최고. 맛있게 드세요. 일하다 출첵하고 좀 이따 1시부터. 정말 파란 하늘님도 1시부터래요. 오, 이만하면 행복님 먹다가 왔다고. 아이고 이뻐라. 고맙습니다. 네, 10년 살던 집 이제 떠나 이사해야 되는데 정말 좋은 집 만나길 딸기 바구님님 진짜 기도합니다. 기도해. 자, 레이저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나가는 동안 일부 끝나기 전에 이제 마구 들어.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0: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애청자들의 가족과 또 모든 애청자들의 아픔 위에 손을 얹어주시옵소서. 췌장암과 위암과 혈액암과 혈암과 암에 관계된 모든 곳에 손을 얹어주시옵소서. 혈관질환이나 당뇨나 관절염이나 모든 통증과 아픔 위에도 손을 얹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이 병을 치료할 계획이신지 치료하지 않을 계획이신지 모르지만 모든 영광이 그 안에 있지만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주의 뜻을 모르니 주님 다만 주님의 손을 얹어 치료해 주시기를,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식구들 이 병이 나은 후에 하나님 영광위에서 살기로 결정했사오니, 지금도 아픈 중에도 주님의 영광위에 살고 있사오니, 가족이 아픈 중에도 감사하며 걸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아니 성경에 행하셨던 대로, 아니 그동안 우리 삶에 행하셨던 대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행하실지라도 주님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더 생명다의 주의 길 가기로 결정하오니,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잘 치료되시길. 오늘 새로 오신 우리 레베카님의 남편분은 추장암 판정을 받았다가 지금은 추적 관찰하는 단계로 오셨대요. 김용훈 성도님인데, 예,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주께서 완전하게 손을 얹으셔서 회복되도록. 그래도 너무 애쓰셨습니다. 진짜 레베카님. 예, 너무너무 애쓰셨고 우리 식구들 병과 싸우는, 예, 우리가 싸우지만 결국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예, 여러분 그 모든 아픈 곳에 주의 손이 얹어지길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 이석증과 목 아픔을 위해서도 제키리님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 참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석증이 안 오길 진짜 기도해 주세요. 하늘은 높고 푸른 하늘 구름 동동 들려개는 뼈가 아, 재롭게 저의 지금, 예, 재롭겠어요. 뼈가 황금색으로, 뼈가 황금색으로 물들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아, 제가 말해놓고 진짜 당황, 아니, 제가 당황 안 하는 건 아시잖아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으로 익어가고 하루하루 시간도 잘 가요.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을 느껴요 하시면서 들어와주셨습니다. 하늘을 박아 앞에 시간에 나가서요. 네. 아무튼 그래도, 아, 맞아요. 우리 황금, 뼈가 황금으로 가는 건 좋은 게 아닌가. 아무튼, 예, 우리가 익어가는 건, 신앙이 익어가는 건 좋습니다. 2부 들어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밥 먹는다, 뭐, 아, 1시에, 아까 3분은 봐드릴게요. 네. 근데 그분들은 이미 글을 남기셨으니까, 글을 안 남기,

계신 분들 아차 하지 마시고 들어와 들어와 샵 7997 모바일 문자 만나로 인보 게시판 네, 열려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오세요. 안 좋은 말로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가면 어떡하려요. 더 좋은 말 하죠. 자,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커피 소년의 노래 보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행복의 주문 그리고 헤이븐이죠. 주찬양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강명식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큰별이 아빠님이 행복해 자라 너무 좋은 노래인데 행복이 좀 복음성가는 아니죠. 네, 복음성가로 발표된 노래는 아니고요. 커피소년은 뭐 아람이라고 CCM으로 활동했고 제가 그 일반은혜와 특별은혜처럼 이 곡 어때에서 소개하잖아요. 그런 노래 중에 좋은 노래들은 종종 예, 이 곡 어때에서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틀어드리기도 합니다. 다른 프로에서도 저희 조이후에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틀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으시죠? 네. 9320번님 어제 선곡표가 없다는데 아마 어제 녹음이었거든요. 제가 네 어제 대전 신학대학 집회가 있어서 예, 아마 녹음한 과정에서 아마 없었던 없어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 기도의 종이약 접는 집사님 수고하고 오셨습니다. 사랑의 동산 섬기느라고. 주님이여, 들어와 들어와. 햇살은 뜨겁고 바람은 선선한 두 계절이 공존하는 예쁜 계절이에요. 왓! 3개월 있으면 크리스마스. 야, 3개월 후 크리스마스까지. 이 에너지가 주님은 좀 있으시네. 좋아요, 좋아. 아주 힘이 됩니다. 힘이 돼요. 네. 성인님이 들어오셨어요. 네. 요즘 필살하고 기도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 하나님과 대화 중이랍니다. 참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네. 저는 완전 강력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 달려와 주시고, 예, 여러분의 일상을, 네, 조금씩 올려주세요. 남설학 금강초롱님 잘 들으셨죠? 하나님 아버지, 네, 듣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주님 뭐하라 말할까요? 네, 성희님의 신청곡인데 보내드릴게요.

이거 같대?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계장터엔 아랫마을 하동사람, 윗마을 구례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장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시골장터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계장터. 광양에선 삐걱삐걱 나룻배 타고, 산청에선 부릉부릉 버스를 타고, 사투리 잡담에다 입시름 홍정이 오손도손 왁자지껄 장을 펼치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오시면 모두모두 이웃사촌, 고운정 미운정 주고받는 경상도 전라도의 화계장터. 이게요, 그때는 정말 광양에서 나룻배를 탔어야 되나봐. 예전에 만들었던 곡이거든요. 예, 오래전에. 근데 이제는 뭐 다 차가 다니고. 예, 경상도 전라도 제발 우리 그 선거할 때마다 갈라치기는 결국 정치인들 자기 이익과 나라 생각 안 해요. 국민 생각 안 해요. 그냥 갈라치기에서 표만 얻으면 되죠. 제발 우리 적어도 사평로 식구들은 지역, 이 좁은 나라의 지역 감정 이런 거 말고 서로 사랑하고 더 낮아지고 더 잘 되라고 축복하는 우리나라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오프닝 장 시골장, 예, 그 재래식 장터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영남의 화계장터 이곡 어때입니다.

조영남 화개장터 구자옥 참말이요 듣고 왔습니다. 오솔향님 천방지축 영남씨가 보이네. 사람이 다 느끼는 게 좀 비슷하긴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뭐 또 좋은 점이 있죠. 네. 아유 참 이 땅이 참 금방

빵인데, 예. 조영남 씨가 딜라일라 부르면서 엄청 인기 있던 때가 제 어릴 때인데 말입니다. 처음처럼 님이 자두 두 알이 만난 오후라고 하셨는데, 자두를 두알 드신 건가요? 네. 가을 향기 가득한 날, 삶의 자리에 한알 담고 사는 하루이기를. 참 좋다. 에, 이 말이 참 좋네요. 빠라방님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2주 전부터 알람 맞춰놨는데 일어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알람과 함께 일어나서 새벽 예배 다녀왔어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응원합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주영은님, 아, 병원 진료 있으셨군요. 이거 못 들으실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늦게 소개해서 치료 잘 받고 오시길 바랍니다. 뭉게구름님도 오셨어요. 가을날 오후 시골 들녘에서 땅콩을 캐면서 사평도를 노동요 삼아가면서 일하고 있어요. 땅콩을 캐세요? 야. 전국으로 들리는 사평도를 듣는 시골의 아낙네들, 기쁜 마음으로 추수의 가을을 만끽하면서 일하자고요. 정말 아직도 떼약볕인데, 그죠? 낮에는 건강 조심하시고 그 손길이 복되기를. 예, 그리고 맛있는 땅콩. 아, 한국 땅콩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새요. 사면 또 다른 나라 거. 맛이 없어. 한국 땅콩 최고인데, 진짜. 네. 자, 제임스 예배자의 기도. 지미선이 부르죠. 할렐루야. 두곡 준비했고요. 끝나기 전에 달려와 주세요.

네, 지미선 할렐루야. 아, 참 좋죠. 네. 수담수담님 근무증 살짝.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잠깐 들어올 수 없는 환경 같은 데서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윤희 엄마님도 감사하고요. 샬롬님도 출첵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제가 다 인사 못하는 거 죄송합니다. 하얀구레님, 어이고. 오솔량님이 CBS 성경 필사전 답사 오신다. 좀 일찍 오시죠. 아, 뵙고 싶었는데 오솔량님 한 번도 못 뵈서 꼭 뵙고 싶었는데 다음에 또 오실 일 있으면 일찍 오세요. 네, 연락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잘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답사면 다시 오시는 뜻이겠죠. 네. 2507번님 오늘은 3시 반까지 내근해서 점심 먹고 사무실 들어와서 듣네요. 요즘 너무 바쁜 일정 속에서 주의 일하심을 몸소 체험하며 은혜 속에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 맺으면서 감사해요 하시면서, 이야, 그 감사가 느껴져요, 글씨에. 네. 교회가 합치며 이사 갔는데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정말 순적하게, 맞아요. 요즘 합치는 교회들이 꽤 많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땐 하나예요. 전 세계에 뭐 수백만 개가 있을지 모르는데 수십만 개가. 하나님 보실 땐 하나입니다. 네, 하나예요. 그러니 두 교회가 합쳐져도 하나님 보실 땐 그냥 있던 교회겠죠. 그러니까 있던 교회처럼 자연스럽게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프리지아님 달려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니 벌써. 자, 오너이팅 매일매일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내가 오래된 물건을 단순한 물건 자체로 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안에 서로 다른 시간 여행의 축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공간이야말로 곧 벼룩시장이 아닌가. 어떤 사람에게는 버려진 물건이나 쓰레기 정도로 치부되겠지만 그곳은 분명 서로 다른 시간의 축이 만드는 타임캡슐 같은 공간이 있다. 물리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진다. 물리학자 이기진의 에세이 나는 자꾸만 딴짓하고 싶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사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이네요.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님의 지난주 설교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한 주 동안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설교문을 읽으며 지난 한 주를 돌아봤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잘못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이 좀 심했던 날도 있었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일도 있었는데요. 우리의 잘못에도 주님은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십니다.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이겠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말을 잘 보내고 평안한 주일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리바이츠 워십의 찬양으로 듣고요. 신상우 곡 하나님의 은혜, 이현직의 클라리넷 연주로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마이클 W. 스미스의 In Christ Alone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리바이츠 워십의 찬양으로 신상우 곡 하나님의 은혜 이현직의 클라리넷 연주로 들었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 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금요일입니다.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멋쟁이님, 황동현님, 송미영 집사님, 김숙희님, 이병희님, 당구님, 김진아님, 오직 주님과 함께 이은주님, 스마일님, 신형규님, 민민하하님, 빈센트님, 폴라리스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6817번님이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어요. 가을바람 맞으며 주찬송 함께합니다. 예쁜 보라색 꽃과 함께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보혜사님이 오프닝 들으시면서 이 한 주 가운데 누군가를 실망시킨 일을 반성합니다. 다만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는 게 아닌 거룩하신 주 말씀을 두려워하기를 하셨네요. 이번 한 주 말을 좀 심하게 내가 좀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성하는 그런 금요일 됐으면 좋겠네요. 마라나타님이 독감 주의하세요 하셨는데 코로나도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하죠. 태연님이 일 그만두고 모처럼 평안한 하루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일을 제가 알기로는 9월부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그만두신 사유가 뭔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사장님과 싸우셨는지 알려주세요. 블루딱따구리님이 다육이 심으며 들을게요. 예쁜 화기에 새로운 다육이 심으면 힐링이네요. 이 맛으로 키우는 거겠죠. 잘 키우시고요. 저는 다육이 키우는 게 되게 쉽다고 들었는데 한 6개 이파리가 있었는데 지금 한 개 남았어요. 잘 검색해 보시고 다육이의 환경을 한번 잘 파악하셔서 환경 맞춤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저는 얼려 죽인 것 같아요. 예.

아루아님이 요즘 가을가을 바람이 불어서 좋아요. 오전에 구역 예배 보고 점심까지 먹고 은혜롭게 헤어졌습니다.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게요. 하종님은 눈이 감길 정도로 많이 돌아다니니 몸이 쓰러질 듯합니다. 이번 주는 힘든 한 주 하셨는데 아이쿠 하종님 주말에는 푹 쉬셨으면 좋겠네요. 예,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한 주간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저는 올해 아내와 함께 금요 철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 멋집니다. 오늘도 금요 철야 예배 가시겠네요. 은혜로 충만한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억님도 벌써 금요일이네요. 또 주일이네가 아니라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하소서. 아,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먼저 영국의 음악가 데이빗 브릭스가 2004년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 쓴 합창곡 우비 카리타스 앳 아모르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준비했어요. 라틴어 기도문 위에 브릭스는 따뜻하면서도 풍성한 화성을 쌓아 올렸고요.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 합창단이 빚어내는 맑은 소리는 사랑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이 깃드신다는 메시지를 조용히 전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모았으니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자.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노르웨이 가수 시그바르트 닥슬란의 찬양으로 예이알이 헤렌 샌더 저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김형미의 목소리로 나는 믿네까지 세 곡 함께 하시죠.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비 카리타스 앳 아모르,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 합창단이었고요. 이어서 시그바르트 닥슬란의 찬양, 저는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예이알 E. 헤렌 샌더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김형미의 나는 믿네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신앙인의 절절한 기도를 담은 시편 25편 6절에서 10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시편 25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송은정 편곡의 찬송가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였고요. 아버지 품으로 박진희의 곡, 그리고 찬송가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 안희찬의 트럼펫이었습니다. 아타

축하님 함께하고 계시고 삼일절님이 걷기 운동 나가는 길 출석합니다. 똥지혜님이 이번 주 현장 조사차 하루에 2만 5천 보씩 걷고 있어요. 날이 선선해져서 감사합니다. 와, 살이 빠지겠는데요. 2만 5천 보라니. 만 보도 참 쉽지 않은데. 제키리님이 시내 거리에서 두 외국 남자 와이셔츠 똑같이 입고 저에게 다가와 뭐라고 해요. 어설픈 한국어로요. 제가 거부하고 갈 길 갔죠. 이분들은 뭐 하는 분인가요? 하셨는데 몰몬교 아닌가요? 흰색 셔츠에 검정 바지 입고 백인들인가요? 이 몰몬교가 이단으로 분류되어 있죠. 성경 말고 몰몬경이라는 경전을 추가로 보고 그런 단체인데 안 따라가시길 잘했네요. 강릉에 몰몬교가 있다니 걱정되는데요. 주하랑님은 퇴근 후 잠시 쉬었다가 금요기도회 찬양과 기도회 목사님 동역자로 2시간 기도회합니다. 하기 전에는 넘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2시간 잘 마칩니다. 아, 2시간 기도회라니 주하랑님 진짜 멋지십니다. 오늘 은혜 꼭꼭 많이 받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유리정은님도 며칠 장시간 무리했나 봐요. 피곤해서 나만의 쉬는 날 쉼하며 함께합니다. 슬슬 주방으로 가야 할 시간, 저녁 식사 준비하며 남은 시간도 함께할게요. 일본에서 듣고 계시는 유리정은님. 요즘에도 나만의 쉬는 날에 그 일본의 궁전 같은 찜질방 가시나요? 저한테 사진 찍어 보내주셔서 제가 가보고 싶다고 부러워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건강도 잘 챙기면서 일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끝고 김숙희님의 신청곡이에요. 손녀가 첼로 전공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기도합니다. 첼로 찬송가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끝곡으로 장성찬의 첼로 연주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들려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말이 좀 심했던 적이 있으세요? 지금 생각나시면 그때 제가 좀 심하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한마디 건네보시면 좋겠어요. 말을 건네는 것에서부터 어색했던 관계는 다시 이어지고 회복이 시작될 것 같아요. 우린 이미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빚진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더 진솔한 사과와 용서가 가능할 겁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장희관의 지금 자연인.
1: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요.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기독교 교리 중에서 교인들도 헛갈려 하고요. 비신자들은 믿기 어렵다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우리 좀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교회 오빠. 어때요?
1: 아, 그럼 교회 오빠 그 민우 씨가 말을 하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가 제 안에 함께 계시죠. 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 납득이. 아, 이거 아시죠? 그 건축학교로.
2: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아, 근데 저 역시도 믿음은 이해를 넘어선 납득이라고 해서 그냥 믿자, 요렇게 하기엔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셋인데 하나이고, 하나인데 셋이다. 뭐, 하나님 수수께끼도 아니고, 낮에 네 발로 걷고, 밤에 세 발로 걷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3: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까지는 진짜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성령님은 정말 어디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 보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게 바로 우리 초신자들의 마음이다. 네. 네. 이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만 하면 좀 설명하는 사람도 작아지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0: 임 목사님 막 눈이 찌그러지시네요. 어려우신가 봐.
4: 네. 네. 모르겠어요. 다른 두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우리가 오늘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더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네. 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3: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5: 저는 뭐 지금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아직 생각 중이라 대답을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6: 삼위일체는 납득이 안 갈 거예요. 네. 그게 정답입니다.
0: 납득이 안 가는 게 정답이군요. 네. 네.
6: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4: 그리고 구약에는 삼위일체가 없어요.
0: 심지어. 네, 그렇군요. 뭔가 좀 알려주실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설교를 들어봐야만 될 것 같은데요. 딱 거기까지만 듣고 나머지는 설교에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올포원이 마련한 교리기획 2탄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과 영으로 오셨을까요? 전창희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하시죠.
5: 현재 심우하는 저희 종교교회 취임한 지 약 세 달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원래 촌놈인데 촌에서 올라오니까 걱정이 좀 되었어요. 서울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면 될까. 특히 청년들 만날 때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시대 자체가 과거와 세대 차이가 좀 더 많이 나는 세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간격을 줄여볼까 하다가 처음 만날 때 긴 인사 한 말 않고 그냥 실없는 성경 퀴즈 하나 냈습니다. 네.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성경 퀴즈입니다. 교인들 만날 때마다

0: 이 퀴즈를 냈죠. 좀 친해지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들께도 한번 제가 내보겠습니다.
1: 네.
0: 성경이 66권인데 여자 이름으로 제목이 붙은 성경이 세 권이 있습니다. 룻기, 에스더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대개 경우에 대답 잘 못하시더라고요. 성경의 지식이, 지식이 좀 짧으셔서 다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좀 아시는 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2: 나만 네. 모르는 거 아니면 하셨어요.
0: 뭐 모르시면 계속 듣다 보면 왜 민수기가 여자 이름인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2: 네.
0: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문제도 잘못되었고 대답도 빵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예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모든 부분이 그렇죠. 신앙을 설명해야 되는데 신앙이 이해 영역도 아니고 논리 영역도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교리라고 부르는 것들도 어쩌면 그렇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죠. 모호했던 것들을 신학적인 바탕 위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이다 이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가장 잘 나타내주는 증거입니다. 셋인데 사실은 하나다. 이것처럼 엉터리 같은 이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된다면, 학문적으로 이해된다면 그것은 기적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문제가 좀 생겼죠. 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이해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교회에 이런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유일하신 신인데,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됐죠. 초기 대부분의 이단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논리적으로 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왜 인간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고백되기 전 하나님과 인간과 성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인간적인 이해들이 이단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를 고백하게 되죠. 사실은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고백의 영역, 믿음의 영역이었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으로 고백되고 하나님으로 고백된 거예요. 사실 삼위일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훨씬 넘어 계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무식하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과 영으로 오셨는가?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은 제가 보기에는 유일합니다.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죠. 어떤 관계이든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쪽이 상대방에게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그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다라는 증거가 예수님을 영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우리의 언어에 맞게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압도적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언어에 맞춰서 그분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전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이해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고백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

0: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그 사랑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2: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되었는가?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 삼위일체 교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체험에서 나와요. 원래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유일신 신앙이 있죠. 근데 어느 날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초대교 교인들은 참된 신은 창조주 하나님 오직 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도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분이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네. 경험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삼위일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죠. 크게 정리해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양자론입니다. 양자론은 뭐냐면 원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그냥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양자 삼았다. 그래서 거의 하나님과 동일하다. 사실은 거의 동일하지만 동일하진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충분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하지 못했죠. 이와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양태론입니다. 양태라는 말은 한 형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다르게 구약에는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그다음 그 이후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이 세 개의 얼굴을 하고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 설명도 삼위의 구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5세기 칼게톤 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고백해요. 아까 우리 목사 말씀하셨죠? 삼위일체를 고백해요. 혼합 없이, 변함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삼위이지만 하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론을 보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삼위일체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내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 그냥 한 분으로 고착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서로 교제하시면서 하나를 이루어 가신다. 세 분이심에도 동시에 한 분이시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다양성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피조물과 사귐을 가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보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건 교제의 사귐이에요. 사귐. 이 사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 안에서 아들과 성령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그 사귐 안으로 초대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관계를 맺어 가세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셨다, 그거예요. 여기 계시다라는 말은 어떤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서로 움직이고 계신 거죠. 하나님 안에 삼위가 서로 움직이며 교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에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연과

0: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세상과 함께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3일째 납득이 안 가요 그랬죠. 납득이 가면 이상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3일째 이해 안 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조직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3일째를 연구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그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3위일체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3위일체가요, 기독교 예배에 이미 깊숙이 관여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새 찬송과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노래가 나오죠. 여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면서 3위일체 이대로 노래하고, 사도신경도 성부와 성자와 성자의 사역을 각각 핵심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례 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축도, 네. 축도할 때도 그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각각 이름을 부르면서 기원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납득이 안 되는 삼위일체가 우리 예배에 쫙 기둥같이 깔려있어요. 삼위일체로는요, 우리 신앙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을 예배 대상으로 삼아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을 신성을 모독하는 거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포기하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삼위일체가 갖는 의미가 뭘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사람과 영의 몸을 입었는가? 그거는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용어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만 추정할 뿐입니다. 그건 모르지만 의미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전 두 가지 의미를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 임 목사님 설교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와 한 몸을 이루고 계셨고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도 함께 당하셨어요.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달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함께 달리셨어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의 고통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고 동시에 성령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의 아들과 한 몸을 이루는 동시에 그 아들로부터 존재론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삼위일체는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한 몸이 됨을 말하는 동시에 그들 사이에 구별도 있다. 이게 삼위일체 핵심이에요. 삼위일체는 구별 속에서 깊은 일치가 있고 깊은 일치 속에서 구별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2: 그러네요.
1: 삼위일체의 세 위격들은 서로 안에 내주가 가능해요. 서로에게 침투해요. 서로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신적 춤을, 디바인 댄스라 그러는데, 신들 셋이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른 비유로 말하면 삼위일체는 세 위격들은 서로에게 공간을 내주고 서로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대합니다. 삼위일체는 삼위 하나님 상호간의 깊은 가족 사랑이에요. 제가 삼위일체를 공부하면서 이 가족사랑이라는 용어를 처음 발견했어요. 서로에게 공간을 내줘요. 서로를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삼위일체는 어떤 학자들은 divine society, 신적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0: 세 분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삼일체에 대해서 글을 보면서 요 용어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가족이다. 세 분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그럼 여러분, 서로 가족 사이에 싸우면 안 돼요.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삼일체 교리가 갖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삼일체적 영성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삼일체적 영성의 인격.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계시해 줍니다. 그거는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서로 안에서, 서로 함께 존재하고 활동하는 새로운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의미, 바로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삼위일체적 영성의 인격은 대립하고 갈등하는 인간관계는 줄어들고 타인의 아픔을 공유하고 평화와 기쁨의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이러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삼위일체론적 영성의 인격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면 성부로서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여준다면 성자로서의 하나님은 2000년 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적 존재를 나타냅니다.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현재성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적 측면이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이 강조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성화와 새 창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서로 구별되지만 나눠지지 않고 한 몸을 이루면서 모든 일을 함께 행하고 삶을 나누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며 서로 사랑하기를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충실히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기도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깊은 가족사랑과 삼위일체적 영성의 인격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 아멘. 아멘.
1: 세 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거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3: 네.
1: 알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알 듯 말 듯한데 아 이게 정말 신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삼위일체 오늘 좀 더 파고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한테 다 알려주시지 않는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4: 네, 그래서 네. 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이렇게 묵상을 할 때도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이렇게 안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 또 성령님까지 믿어야 될까 하면서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이제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을 주시는 부분이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 각각 가지고 계신 좀 예화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좀 제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예화를 가지고 계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기독교란 말 자체가 예수가 메시아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그냥 이슬람교로 가든지 유대교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율신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안율신이에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무너지면 기독교 무너진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유익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3: 근간.
0: 그렇죠. 그냥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저는 유익 차원을 성령에서 찾고 싶어요. 일단.
3: 아, 맞아요.
0: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영을 보내주겠다 그래요. 보혜사. 예, 지금 요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잖아요. 헬라어로. 요게 변호사예요. 조력자. 원조자예요. 그래서 루터는 요 말을 뭘로 번역했냐면 위로자라고 번역했어요.
3: 아, 위로자.
0: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로자. 그러니까 위로자 영을 보내준다. 바로 성령이 위로자가 돼요. 요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로마서에 따르면요 더 유익이 있어요. 불완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해주고 통역해줘요.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0: 이 신급인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 뜻대로 맞게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구한 것도 성령님이 야 그거 좀 핀트가 안 맞았어.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원래 이런 뜻이에요 라고 통역해 준단 말이에요. 성령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불충분함에도 성령의 간구를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관계 속으로 들어 옮겨지는 거죠.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1: 아, 그러네요.
0: 삼위일체에 대한 예시를 들어달라 그랬죠. 옛날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피아노를 도를 치면 정확히 도음이 들려요. 그렇죠?
1: 네.
0: 근데 도, 미, 소를 동시에 치면 화음이 어떻게 들릴까요?
1: 화음이 들리죠.
0: 파가 들립니까?
1: 화음.
0: 예, 화음이지 파로 들리지 않아요.
1: 네.
0: 혼합해서 파로 들리지 않습니다. 세 음은 화음을 이루어요. 분명히 도미소리예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지만 혼합되지 않는 형태로 우리 귀에 들립니다. 화음을 이루는 각 음은 상호 배타적으로 분리되지 않지만 상호 융합적으로 혼합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화음이 만들어집니다. 요 화음은 우리의 청각이 가진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예시는 이거인 것 같아요. 도미소 쪽.
1: 이해가 있어. 되네요.
0: 도미소.
2: 저는 삼위일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아닐까 우리를 향한 이게 일종의 우리가 원 플러스 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 플러스 삼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어떤 인격을 통해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도 알게 되고 성령님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은혜가 그냥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또 다른 또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원 플러스 3의 어떤 은혜가 아닐까 그런 파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숨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환경들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을 만나도 되고 하나님을 만나도 되고 예수님을 만나도 되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삼위일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 러시아의 수도사인 안드레 류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린 삼위일체라는 그림이 있어요.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제가 설명하면 이렇게 셋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 그림 보면서 가장 하는 질문이 이 셋 중에 누가 하나님이게 이런 질문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셋이 있는데 지금 여기 셋이 딱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에요. 죄송하죠. 그 그림에서는 왜냐하면 그 그림에서 다 똑같은데 고개가 약간 이 둘의 고개가 약간 맨 왜 오른쪽에 네. 왼쪽인가요? 제 쪽으로 네. 약간 향해서 약간 숙여져 있어요.
2: 이렇게
3: 네, 약간 이렇게 하면서 약간 숙여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럼 하나님인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우리는 삼위일체로 이해하지만 약간의 균형들은 조금 흔들렸어요.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래서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각각 어느 역할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늦게 되는 건 있죠. 그런데 아주 이 균형이 심하게 무너질 때가 하나 있었어요. 중세. 예배학적으로 중세는 예수님께 너무 균형이 넘어갔어요. 이 예배학적으로 균형이 1960년대 이후에 맞춰졌어요.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균형이 맞춰졌어요. 삼위일체의 균형.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는 구주로 고백해요. 성령을 고백할 때는 능력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오는데 창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이 균형을 잡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에는 예수를 믿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됐는데 하나님이 고백되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그 실생활에서 어떤 유익이 되는지는 아까 사실 우리 차 목사님이나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교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고 사실 이렇게 신학이 편중됐을 때 균형을 잃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는 있더라라는 얘기를 좀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1: 네. 저만 해도 이렇게 어려서 초등학교 때 교리라는 거를 들어서 잘 이해 못했었는데 그런 채로 이렇게 신앙이 계속

0: 다 보니까 궁금한데 다시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랬던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 통해서 오늘 좀 제대로 짚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언급되지 않는다 이 얘기도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짚어봐야죠.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2: 성경이 언급하지도 않은 삼위일체가 핵심 교리가 된 이유를 알기 위해 드리는
3: 질문 타임.
1: 래퍼 같았어요. 네. 첫 번째 질문 임채영 목사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는 그렇다면 성경에 안 나온다면 언제 어떻게 교리로 명시가 된 건지 1번 질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혹시 구별해서 따로 설교를 하시거나 언급할 때가 있으셨는지 그렇다면 언제였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4: 일단 그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질문 타임 이게 제일 싫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고민 타임이에요.
5: 고민 타임.
4: 근데 삼위일체를 신비라고 이야기해요. 신비,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신비와 비밀은 달라요. 비밀과 신비는 똑같이 모르지만 비밀은 그걸 알려주면 아는 거예요.
1: 맞아요.
4: 그죠? 너 비밀이야? 그런데 그 얘기를 얘기하면 아는 거예요.
1: 그쵸.
4: 신비는 알려줘도 몰라요.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그랬는가? 아니면 초대교도 그랬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그런데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보내준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우리 체험 속에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짝이 없죠.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모여서 야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사실 니케아회부터 시작해서 451년에 칼케톤 회의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교회가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많이 어려움도 있었어요. 서로 주장이 대립되면서 정죄가 있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분리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정죄되고 분리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지 않는 건데.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삼위일체에 대한 관심 좋은데 근데 이것이 혹시 서로 나뉘어지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해치지 않는 사실은 삼위일체는요 간단해요. 하나님이든 성령님이든 예수님이든 어느 한 분을 우리가 그분과 더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자연적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경험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고 그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것이 신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구별은 필요해요. 우리가 막 하나님인데 예수님 그러면 듣는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차준희 목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을 만나는 일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령님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들이 알고 그러나 결국은 만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에요. 그 삼위 중에 어느 분이든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이 그런 고민보다는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해요.
2: 그렇다면 이렇게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신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가 죄의식 없이 살아서인지 우리 전창희 목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보이는 존재로 계속 같이 계셔주시지 않고 왜 성령으로 나중에 오신 이유가 뭔지 이것까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5: 초콜릿 중에 고디바 초콜릿 에 관한 유래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11세기 초에 영국 이 중북부인가요? 거기에 코번트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영주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세금을 매기는데 세금이 너무 부인이 보기에 좀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 부인이 백성을 사랑해서 그래서 영주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백성들의 세금을 낮춰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영주가 이런 제안을 해요. 당신이 옷을 벗고 말을 타고 돌면 내가

0: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제안이죠. 못할 거라는 제안인 거예요. 이 제안을 해요. 근데 그 부인의 이름이 고디바예요. 영주의 부인의 이름이. 근데 이 영주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고디바 이 영주의 부인이 옷을 벗고 말을 타고 마을을 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그 고디바 부인의 숭고한 희생이죠. 희생을 생각하면서 다 문 닫고 창문 가리고 그런 상태로 지나요. 그리고 나서 마을 한 바퀴 돌고 이제 영주한테 가요. 그리고 결국은 영주가 세금을 감면하고 사실은 그 뒤에 영주가 이 도시를 굉장히 어떤 그 수도하는 도시로 만들어놔요. 저는 이 이야기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왜 오셨는가 라는 것인데 부부의 신동체 영주는 아니지만 영주의 부인이 이 땅의 그 백성들한테 갔던 이유는 사랑했던 것이고 그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에서 끝나지 않고 그 백성들 마음에서도 무언가 새로 시작됐잖아요. 그 희생을 보면서 자기가 결단하게 되고 이게 어떤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이제 또 남편과 교제하면서 더 큰 일들을 하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맞닿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해하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삼위일체를 좀 기억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1: 네. 근데 이제 삼위일체를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차준희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보통 우리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마지막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잖아요. 요 기도 패턴 누가 만든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 안 하면 기도 마무리가 안 된 건가요? 이런 질문들, 어려워하시는 질문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 왜 나한테 물어보냐?
1: 구약도 아닌데. 예. 짓궂었죠?
3: 안 만들었는데.
4: 네, 자기가 안 만드셨는데.
1: 우리는 아닌 걸로.
2: 네. 예, 삼위일체에 대한 거는 사실 구약성경에 그런 용어도 없고, 신약성경에 용어도 없고, 그전에는 삼위일체론 쪽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거는 구약에 대한 금기다. 구약은 구약적 맥락에서 설명이 제출돼야 된다. 그러니까 삼일체는 후대에 깨닫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삼일체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게 저의 구약학자로서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삼일체를 설명하라 그러니까 가깝지도 않은 그런 삼일체. 내 인생에 삼일체를 고민하게 될 줄 몰랐어요.
4: 올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으시군요.
2: 그래서 올폰 때문에 어제 또 공부를 하게 됐는데 첫 번째 누가 만들었나? 몰라요. 교회 사적으로는 누가 만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처음으로 명령한 원조는 알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정확한 표현은 공관복음에 없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제가 본 책에서는 그 학자는 세 번 나온다 그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세봤어요. 어제 두 개 더 찾아냈어요. 그래서 다섯 개 정도가 나오는데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여기만 나와요. 고별 설교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이 표현의 원조는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표현이 기도 응답과 결부되어 있어요. 기도 응답.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약속이에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약학자들의 글들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신약학자들의 결론인데 신약성경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 네. 이게 신약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거다.
5: 하나님께.
2: 예, 하나님께. 개혁신학에서는요, 그 용어사전을 봤더니 기도는 사제에게 바치는 고백도 아니고 성인들에게 아뢰는 간구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도움으로 한다. 이게 저는 개혁교회에서 사전에 나와 있는 네. 하나의 정답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라는 그런 정확한 표현이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 예수님이 원조인데 예배 쪽에서 어떻게 언제부터 그걸 받아들였는가, 이거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교회 사적으로는 언제 이것이 표준적 기도가 되었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모르는 거지 남들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문구가 누락된 기도는 인정이 안 되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인정이 될지 안 될지. 예수님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된다. 인정이 안 된다는 말도 성경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성경의 본래 의도가 뭐냐, 그것까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도 그렇고 기독교 전통에서도 준수하고 있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존중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인정 여부를 떠나서 누가 인정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존중해 왔고 문제가 없는데 받아들이자 이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1: 네.
2: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이야기는 꼭 기도의 마지막에 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넣으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교회 사적으로 그걸 어떻게 받았겠는지 내가 모르겠다.
2: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 자체도 많은 해석이 있고 그래서 또 서방의 경우에 많은 경우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고 아멘으로 가기도 해요. 다만 공적인 기도일 때는 기도가 끝났다는 표시는 해야 되지 않을까?
1: 하여튼
2: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실제적인 의미에서 사용됐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우리?
1: 네. 여기까지 왔네요.
3: 예, 기도해보고 제가 한번 주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 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들에 이렇게 의문을 가져보니까 굉장히 또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문답을 나눌수록 신비의 세계가 막 빠져들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파고 들어가기 위한 목사님들이 질문 타임보다 더 싫어하신다는 돌발 질문 오늘 특성으로 네, 자 들어오시죠. 배달해 주세요. 오늘 어느 분께?
5: 저희도 무슨 질문인지 누가 하는지 전혀 몰라가지고
1: 네. 아 그러게 네, 정지민의 돌발 질문 왔습니다. 네. 왔어요. 네. 특송 배달 질문 바로 드릴 텐데요. 우리 목사님들도 스피드하게 좀 대답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들은 성부, 성자, 성령 3위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하신가요? 네. 왜인가요? 네.
3: 저는 성령 하나님.
4: 네.
3: 네, 요즘에
4: 이유도 짧게.
3: 아, 요즘에 기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할 때.
4: 기도.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니까.
2: 아, 예수님은 기도 안 하시나?
3: 네, 요즘에 좀 네. 기도를 좀 시작했더니 네. 성령님의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4: 네, 이 목사님.
2: 저는 그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 신앙이 시작이 됐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성령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그렇게 중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0: 네. 저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네요.
4: 그렇게 몰려보 계세요?
0: 제가 전공이 네. 구약이니까 네.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되는 게 직업적으로 맞아요.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구속, 성령님의 성화와 새 창조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성령하고도 가깝습니다.
1: 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 됩니까? 한 번 더.
0: 설명도 안 듣는다.
1: 스피디하게 하려고.
0: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 보혜사로서 탄식하면서 내 기도를 해석해주고 있는, 통역해주고 있는,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내용도 그걸 표현해주는 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분, 그 성령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어서.
4: 하나씩만 고르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만 고를 수 없는 질문이긴 해요.
1: 맞아요.
4: 그 답이긴 해요.
1: 그래서 연결 네. 해서 결국 네. 다 나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질문을 바로 드렸어도 됐겠네요. 목사님들 성령님을 어디까지 신뢰하시나요? 그리고 그럼 성령님과 매일 또 기도하시고 대화를 하시나요? 오늘은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2: 골프원 가면 조심해라 그러시고
3: 저도 똑같은 성령님 만났습니다.
1: 아, 성령님 오셨나요?
3: 네, 똑같은 성령님 오셨습니다.
0: 제가 몇 년 전부터 좀 실천하는 게 하나 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게 그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성령께서 저를 충분한

0: 있게 해주셔서 충분히 마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익어가게 해주십시오. 요거를 매일 하거든요.
1: 와.
0: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1: 네.
0: 근데 제 안에 뭘 느끼냐면 성령의 열매가 조금 조금씩 이렇게 맺어가는 걸 보고
1: 자라가나요?
0: 예, 네, 내가 상당히 친절해졌어요.
1: 네.
0: 그리고
2: 그래요?
0: 사람들한테 네. 선물이 되어주고 싶어요.
1: 너무 좋아요.
0: 누군가가 만났을 때 나한테 기대치가 있잖아요. 조금 더 해주고 싶어. 아깝기보다는 그 사람은 선물로 느낄 걸.
3: 맞아요.
0: 이거잖아요. 이거는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 성령이 조금 조금씩 익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그 고백을 3년째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는 걸 보면서 여기는 이제 그런가요? 그러고 내 안에는 짜증나요?
1: 네. 목사님.
2: 그 대천덕 신부님의 그 기도문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 순간순간 기도를 하려고 해요. 뭐냐면 오늘 제가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사로서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그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래서 아침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0: 네.
1: 아,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또 저희가 또 조금씩 닮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친밀한 대화를 좀 나누면서 지냈으면 좋겠는데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못할 게 없겠다라는 좀 자신감도 생기고요.
3: 네. 목사님들도 오늘 풀가동이시지만 듣는 저도 아주 오늘 풀가동입니다.
1: 머리가 막 돌아가죠.
3: 예, 머리가 막 스팀이 막 올라가는 게 혹시 보이지 않으세요? 선물이십니다. 네. 예, 분명히 오늘 선물이시고요.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이 삼위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에서 배울 점은 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삼위 안에서 공동체성과 사랑을 느끼신 적은 언제신지 목사님들의 경험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 삼위일체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경험이고 체험이라고 그랬죠.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삼위일체를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가 어떤 건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게 초점이 아니라 오늘 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러면 오늘 나는 과연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덧붙이면요, 삼위일체는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요. 많은 분들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의 어떤 그 모습과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경험한 분의 신앙의 모습과 또 구약의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만난 신앙의 어떤 컬러가 달라요. 교회 안에도 보면.
3: 맞아.
2: 그죠?
3: 그런 것 같아요.
2: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양성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죠. 그때 좀 다를 때 서로 쟤는 왜 저러지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1: 네.
2: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선물인 것 같아요.
1: 네.
0: 저는 이번에 그 삼위일체 공부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없고 조직 신학자들이 쓴 삼위일체론 책들을 좀 많이 구입해가지고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 배운 게 그거였어요. 삼위일체는 세 분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이게 충격이었어요. 세 분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지금 가족같이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니?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을 가족같이 여기면 살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삼위로 함께 있는 가족의 이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존자였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에요. 의존자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가족인데

0: 척천 이게 가족이다라는 말을 듣고 내 가족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찡했어요. 내가 우리 딸에게 내 아내에게 느끼는 그 감정. 아 이거구나. 요런 감정을 가족으로만 제한시키면 가족주의가 되는데 가족 이기주의가 되는데 요 범위를 조금 조금씩 넓혀가야 되겠다. 얼마큼 넓히느냐? 하나님을 보면서. 이게 삼위일체의 오늘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1: 교리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올포원 교리편은 우리가 궁금한 거 여쭤보고 또 생각하고 느끼고 그러면서 뭔가 좀 열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부터라도 우리 좀 신앙생활에 좀 잘 만나면서 탄탄하게 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인사도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2: 사람이시고 영이시고 전능자이신 그분의 사랑에 기대어
3: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

0: 해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 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그 경험치들을 통해 알게 된 것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좋은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게 되는 삶의 지혜도 많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 실패 혹은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뭐 있으실까요? 아프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라면, 아, 제때 쉬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하고요. 또 우리 현대사회를 살면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나면 마음 편히 먹는 한 끼, 또 부담 없이 연락할 사람의 소중함도 깨닫게 됩니다. 또 고맙거나 미안한 순간에 그 마음을 전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이제 살면서 깨닫게 됐고요. 이렇게 그동안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정작 중요한 게 무언지,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살고 있는지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금요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9월 11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보리떡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내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게 뭔지 대체로 보통은 정말 중요한 것 그것들을 이제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는데 옆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지키고 또 누리면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많은 경험치들을 통해서 얻은 교훈, 예. 삶의 지혜. 저는 그 요즘에 그런 걸 좀 느껴요. 그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다. 예. 그러니 너무 이렇게 눈치를 보지 말고 예. 너무 이렇게 얽매인 삶을 살지는 말자.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타인에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너무 남 눈치를 내가 막 먼저 스스로 보고 막, 그러지는 말자. 우리 아이들도 남 눈치를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같이 이제 마을 동네를 산책을 하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혼자 노래 부를 수 있잖아요. 크게 말고 작게. 그냥 나만 들을 수 있게. 노래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빠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다른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아 그러니까 너무 눈치를 보는 게 아이들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 좀 자유함을 얻으면 좋겠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자유. 예.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곤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 예. 이거를 좀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아, 오늘 많은 분들 오고 계시네요. 아, 이럴 때 기분 너무 좋아. 탁 첫 곡 나가고 나서 게시판을 탁 이렇게 눌러볼 때, 사연 참여하신 분들이 쭉 뜨잖아요. 아, 많이 오셨네. 이런 거 확인할 때 DJ는 참 행복해요. 우리 황덕현님 샬롬 와주셨고 고윤희님 출첵합니다. 또 우리 배상

진님 안녕하세요. 어여쁜 자여님도 샬롬. 끄트머리님 반갑습니다. 일하고 퇴근합니다. 나그네님도 와주셨고 어제 야근 좋으셨나봐요. 고생하셨습니다. 멋쟁이님도 출첵하셨고 피스토스님 행복한 일만 가득하셔요. 레이니와 함께 와주셨네요. 김선주님, 한이바람님, 푸른동사님 듣기해요. 자작나무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하셨고 우리 멋쟁이님 최민경님 오늘이 선물입니다 님도 오셨고 연차라 일찍 출첵 지니920님 샘물님도 와주셨고 폴라리스님 지인 만나러 가는 날 샬롬 사랑님도 와주셨고요. 야베스님 와 한 주가 엄청 빠르네요. 출첵 김은혜님도 오셨고 오직 주님과 함께님 8426번님 건강검진했는데 간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오늘 결과 확인하려고 다시 병원에 갑니다. 좋은 결과는, 아이고, 정상 수치보다 꽤 높게 나오셨네요. 일시적인 그런 상황이었으면, 네, 오늘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네. 주주맘님, 오직 주님과 함께님, 영은님도 반갑습니다. 5761걸음째 걷고 있는 중, 부지런하게. 또 시원한 공기 맞으면서 걷고 계시고, 이윤호님도 와주셨네. 일산은 구름 1도 없는 파란 하늘, 선선한 바람 불어오고 아침 운동하기 딱 좋네라고 남기셨고 다섯사랑맘님 고3 수시 마감날입니다. 벌써 수시 마감날이에요? 와 밤새서 원서 접수하고 새벽 예배드리고 출근 중입니다. 채윤아 합격의 그날까지 화이팅! 하셨는데 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시 이전에 또 수시로 원서를 넣잖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구나. 예 화이팅! 우리 향기님도 와주셨고 춥다고 느껴질 정도 멋진 가을 하늘 청량한 공기가 어떤 그 마음까지 씻어주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남기셨고요. 주님 사랑합니다님 우리 JH리님도 와주셨고 미니미니아님 샬실 들으며 걷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도 한 바퀴 더 오케이? 예, 아 고맙습니다. 그 아시죠? 레인보우의 같이 걷기 그 기능이 있어서 예, 카운트 되는 거. 그리고 선물 응모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그 기능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우 이거 다시 또 업데이트하는 동안에 사연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다 지금 소개를 못할 것 같고 예, 잔잔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구선님. 담대한 믿음님은 경희 중앙선 타고 파주 오는데 지하철 의자에 어머나 히터가 가동됐어요. 아, 에어컨 그죠? 우리가 바람 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끝난 지가 벌써 이제 히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또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 열려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소소한 일상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다 좋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아 오늘 뭐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다 이런 의견들 많은데 보이시스 주님은 시원한 바람

좋은 씨앗 영혼의 닷이었고요. 앞서 보이시스 주님은 시원한 바람 전해드렸습니다. 윤미현님도 와주셨고요. 온유희망맘님 샬롬. 그렇다면 오늘은 대표님 눈치 안 보고 잘 버텨야지. 연약한 우리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강하게 쓰임받아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대표님이나 어떤 그 부장님, 예, 우리가 또 이게 윗 데스크 상사들의 눈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더 챙겨야 한다. 왜냐면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웨이로 그냥 가면 조금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예. 대표님 눈치는 조금은 보는 걸로. 예. 살짝. 예. 너무 막 눌릴 정도로 막 그러면 곤란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눈치는. 예. 불꽃남자님 출근 중에 차 펑크가 났어요. 긴급 출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름 편안하게 샬실 듣는 중 흐흐흐 하시면서 일단 사연의 흐흐흐

끝까지 이렇게 웃음까지 남기셔서 어떤 그 긴급한 상황은 그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아, 저는 지금도 차에 어떤 경고등 같은 게 뜬다? 아우, 그러면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고 막 무섭고 마음이 좀 심각해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제가. 차가 그러면은 아, 일단 펑크가 났지만 침착하게. 아, 그렇죠. 보험사 확인하고 출동 서비스 부르면 돼요. 예. 1년에 한 3번인가 5번 정도 그 무료죠. 출동 서비스가.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편안하게 지금 차 안에서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올 봄이었나?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막 공기압이 급속하게 막 줄어드는 거예요. 경고등 막 뜨고 막 좀 많이 겁이 났었는데. 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향기나무님, 샬롬. 연차 3일 쉬다가 출근하는 길입니다. 샬실 들으면서 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라고 남기셨어요. 네. 3일 쉬었다가 출근하는데 오늘이 또 금요일이네. 예, 주말권이네. 너무 좋습니다. 춤추는 구름님, 작년 여름 학원 등록하면서 아, 언제 1년이 끝나나, 나 잘할 수 있을까 염려했는데 오늘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수업, 마지막 출석입니다.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가긴 하네요. 늘 함께 했지만 특히 1년 동안 아침 동행해 주신 샬씨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또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결전의 날,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성실하게 그 결실을 맺는 날이 이제 다음 주. 예.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예. 파이팅! 잘할 겁니다. 닉네임 은총님께서, 전 올드 팝송 즐겨 듣는데 그냥 제끼고요. 정훈님 방송에 점점 빠져드네요. 신청곡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 그대와여는 아침 우리 애청자신 것 같은데 방송은 저희 방송을 이렇게 들으시는 거 환영해요. 예. 근데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김윤주의 그대와여는 아침이라고 예, 말씀을 하시면 예, 서로 윈윈. 예, 서로 좋습니다. 이게. 저희는 접속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거든요. 이게 사연도 너무 감사하고. 은총님, 예, 신청하신 곡 이재혁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천재 계란 프로젝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였고요. 만나월십 시온성과 같은 교회 좋은 시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재혁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은총님의 신청곡까지 네 곡을 이어서 쭉 전해드렸습니다. 세라별님 어머 깜놀. 지금 제 차가 딱 그렇거든요. 경고등 떠서 카센터 어딨나 그것부터 생각했는데 보험회사 출동도 가능한 거였군요. 처음 알았어요 라고 남기셨는데 그 이 보험 그 출동 서비스가 해당되는 게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를테면 이제 타이어 펑크라든지 혹은 이제 갑자기 기름이 다 떨어져서 멈춘 상황. 그때 아마 긴급 주유가 가능할 거예요. 뭐 조금이긴 하지, 소량이긴 하지만 예, 근처 주유소까지 갈 수 있는 정도는 이렇게 긴급 출동 서비스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한 요 두 가지 정도? 예. 아름다운 한때님, 저는 어제 너무나 큰 깨달음을 느꼈어요. 급 화장실 공사 로 인해서 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했는데 엘리베이터 타며 만난 주민께 선생님 이거 좀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했더니 아우 너무 시끄러워서 나 안 해줄 거예요 라고 하는 거 있죠. 너무 놀랐습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공사인데 너무 야속하면서 과거에 저도 이런 거 귀찮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는 잘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왔어요. 우리 서로서로 도움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아니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면전에서 그 엘리베이터 좁은 공간에서 아우 난 시끄러워서 못해요. 이거는 좀 야박하긴 하셨다. 예. 이웃 그래도 같은 동사는 주민인데 또 교훈도 얻으셨는데 맞아요.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나에게 닥칠 미래는 더더욱 모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 지금 감사하고 그렇죠. 감사하고 또 내 주변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럼 돕고 섬기고 왜냐하면 또 심은 대로 언젠가는 또 거두는 법이니까 내가 흘려보낸 그 사랑 그 섬김 도움이 언젠가 나에게 또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예. 성경에 말하는 황금률인 거잖아요. 아무튼 그 주민 좀 심하셨다. 예. 그래요. 우리 토토로님께서 양쪽 창을 다 여니 찬바람이 불어오네요. 이제는 어우 추워 이 소리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독일로 지난주에 교환학생 떠난 아이와 영상통화했습니다. 처음 보낼 땐 걱정이 많았는데 혼자 밥도 해먹고 장도 보고 잘 지내고 있네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경험하고 여행도 하고 견문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효린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염려하지 말고 화이팅이다. 엄마 아빠가 응원해. 라고 또 남기셨고요. 닉네임 달다님. 아침 공기 선선해서 이 곡이 떠올랐어요. 오벳 아침 연습실 가는 길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신청할게요. 청하신 곡 준비했고요. 예쁜 선생님께서 우리 칠여전도에 특송이 있습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특송 연습곡 나 주의 믿음 갖고 신청할게요. 물된 동산 칠여전도에 화이팅 남기셔서 요 곡도 이어서 나눕니다. 먼저 오벳 연습실 가는 길.

호산나 싱어즈, 나 비록 약하나,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예쁜 선생님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오벳 아침 연습실 가는 길, 달다님 잘 들으셨죠? 1부 마지막 곡은 예향 기획 프로젝트 음반 중에서 어찌하여야 전합니다.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그날 나는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만 해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지지 의사표시 하나가 누군가에는 고마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옆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 마야 안젤루의 딸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호수는 하늘만 올려다보고 하늘은 호수만 내려다보는 어디에도 길은 없고 길이 모두 막혀버리고 물어볼 만한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래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호수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는 외로운 호수, 정든 호수, 나의 고향 같은 것.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색된 호수 중 일부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하루를 주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에 원하시는 그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편한 곳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필요가 있는 그곳을 찾아가는 자녀 되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한 보이는 분신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김상은 하나님 나 부르실 때 들었고요. 앞서 이불을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에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박종수님도 와주셨고요. 집에서 듣고 출근해서 지금은

사무실 커피 마시며 듣습니다. 우리 축복님도 출첵해 주셨고 전기장판 출동시켰어요.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세요. 우리 최미자님. 아, 전기장판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지난주에는 그 핫팩 대용량 뭐 주문하셨다는 분도 계셨고 슬슬 이제 월동 준비, 예, 월동 장구들 이제 좀 꺼내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딱 지금이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낮에는 조금 더우니까 선풍기와 장판이 공존하는 그런 또 기간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10도 선선하네요. 주주맘님 해주셨고 일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쌀쌀합니다. 신영균님. 7038번으로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심하게 반대했던 것들. 제가 또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니 부모님이 어떤 해주신 말씀들, 연륜이 담긴 조언들. 이게 맞는 말이었다. 이제 느낍니다. 이제 느껴요라고. 그쵸. 그때는 몰랐으나 이제는 알겠는. 그때는 받아들일 수 없었으나.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AJ 월십 이곡 듣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예수전도단 그리고 최인혁 주의 찬송 세계 끝까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접속곡이었고요. 위로부의 주님의 영광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리고 앞서 AJ 월십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까지 네 곡을 전했습니다. 찬양 메들리 너무 좋네요. 우리 미현님도 출첵 담기셨고

겨울님께서 훈디 해영 작가님 오랜만에 출첵 남겨요. 요 방송을 알게 해준 친구 미경인 대전으로 1박 2일 여행을 갑니다. 함께 못 가지만 가서 초가을의 날씨 속에서 좋은 시간, 행복한 추억 만들라고 훈디가 전해주세요. 아마 기차 안에서 미경이가 훈디 방송 듣고 있을 텐데. 얼마 전 훈디 보고 싶다 했는데 라방이라도 부탁드려요 라고. 아 정말요? 아 미경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라방 보이는 라디오는 보통 1년에 한두 번 하잖아요.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 때 한번 올해도 이제 슬슬 준비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름 겨울님 반갑습니다. 사케오님 여기는 장수예요. 지난주부터 저희 집도 전기 매트 가동. 춥다는 말이 나오네요. 오늘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시작합니다. 오, 두 가지 품목 한우와 사과 함 놀러 오시랑께요라고 우리 사케오님도 와주셨고 주사랑님. 갱년기라 아직 덥습니다. 예. 아침에 이제 선풍기 집어넣어야겠다 하는 남편에게 난 아직 아니거든? 이라고 혔어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저희 집도 아직 선풍기 두 대, 다 있습니다. 에어컨만 껐을 뿐. 선풍기는 지금도 더우면 틀어요. 예. 푸른 동사님, 텃밭에 왔다가 고향 언니밭에 고구마 수은 뜯으러 갑니다. 아, 지금 뭐 너무 좋죠. 일하기에도 좋고. 나무현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리고 장윤영의 미제레레 불쌍히 여겨주소서 두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여름 내내 작은 서재에서 끙끙거리며 썼던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쓰기로 했다. 친구와 함께 원고를 읽으면서 뭔가 비어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몇 번을 다시 읽고 생각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소홀히 다룬 사실을 발견했다. 너무 평범해서 숙고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이 단어를 주춧돌 삼아 모든 문장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맥이 풀렸다. 얼마나 공들인 글인데. 그나마 더 늦기 전에 알게 돼 다행이다. 옆에서 다 지켜본 아내는 나보다 더 안타까워한다. 내 책상 맞은편에는 십자가가 걸려있다. 연구하고 원고 쓰다 막히면 수시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영감을 받는다. 피곤하면 찬양을 들으며 쉰다. 서재는 내가 하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기도 중에 원고를 새롭게 다듬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으니 이것도 은혜다. 천국 같은 이곳에서 하는 수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니 힘들어도 즐겁다. 이 일도 어떻게 선으로 이루실지 아직은 모를 뿐이다. 천국에는 헛수고가 없다. 다 마치고 나면 지난 과정도 한편의 아름다운 발라드가 돼 있을 터이니 감사할 뿐이다.

장나라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소망의 바다, 하늘 소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이효재 목사님의 칼럼 천국 같은 서재라는 글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니까 힘들어도 이왕 우리가 또 즐겁게 잘 감당하면 좋겠고요. 또 이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죠?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지는 또 모를 일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습니다.

자,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느름어리님께서 훈디 지난 7월에 결혼한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며느리 희진이의 결혼 후 첫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그냥 불고기랑 잡채랑 미역국 정도만 끓여주려고요. 아,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 생일상 아 최고입니다. 아 축하드려요 희진님. 행복한 엄마님께서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한봉희 권사님 생신입니다. 어느새 세 번째 스무 살을 훌쩍 넘기고 64번째 생일 맞는 우리 엄마 사랑하고 축복해요. 한봉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비공개님이 오늘은 사랑하는 내 동생 뿌꾸레미 박미정 49살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셔요. 언니 오빠가 늘 응원한다고 전해주시길 이라고 남기셨는데 아 우리 미정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좋은 날 보내시고요. 원희 미니님께서 사랑하는 첫째 딸 윤지원 20살 생일입니다. 건강하고 믿음 안에 잘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생일 축하해. 지원님 축하드립니다. 마음의 합한자님은 오늘은 우리 둘째 이제 만 3세 된 아들 박은호 생일이에요. 은호야 많이 많이 사랑한다. 은호야 축하해. 김미연님 큰아들의 21번째 생일입니다. 건희야 생일 축하한다. 하나님 자녀로 잘 성장하자. 건희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이삼선님께서 내일은 친정맘 윤세근 권사님 생신이에요.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어여쁜 자유님도 샬시에서 축하받고 싶어서 올립니다. 제 생일이에요 주일. 김초영님 축하드려요. 우리 미라클 퍼플님은 내일은 우리 교회 서직영 목사님의 첫째 딸 지혜쌤 짝꿍 한솔쌤의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아 두 분의 결혼 축하드려요. 지혜쌤 한솔쌤.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날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러빔 가득할 거야 생일 축하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새싹가족 현규 유진 부부님께서 2주 3주에 한 번씩 시험 보느라 애쓰는 힘들어하는 딸과 우리 의대생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데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 될 수 있길이라고 또 응원 사연 주셨고, 푸르름님 오늘 차 놓고 전철로 출근합니다. 아, 가는 길 밝은 햇살 상쾌한 바람 너무 좋네요. 예, 남기시기도 했고, 우리 진영아님 이 곡 청하셔서 오늘 끝곡입니다. 어노인팅 예수 열방의 소망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0: 척추 협착 등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마음을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꽁꽁 닫혀있던 문 앞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닫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소서. 문을 열고 당신의 상한 몸을 보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음을 알게 하소서. 상처를 싸매시고 흰 옷을 입혀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신주련의 찬양으로 주 예수 대문 밖에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주께서 문에 오셔서,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창세기 41장 56절과 57절 말씀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어떤 일이 닥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지혜를 허락하시어 가족과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으로 194장 함께합니다. 이어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이현주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교회의 참된 터는 김관동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 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주님의 시간에 줄라이의 찬양이었습니다. 박운성님께서 정해 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1000번째와 김정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짐에 눌린 사람은 임현모의 찬양으로 먼저 들으셨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화라님 만나앱으로 들어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요. 환우를 위하여 중보 기도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이정호님, 구찌뽕님 오랜만에 아이디 소개해드리네요. 내가 매일 기쁘게 감사드립니다 하셨고 노석봉님도 오셨어요. 행복한 사람님 매일 은혜로운 찬송으로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현면수님께서는 둘째 처제가 내일 결혼한다고 알려오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아 좋은 형부시네요. 그리고 작은 예수님께서는 좋은 장막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집 계약부터 잔금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것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셨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모든 과정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신혜숙님께서는 찬미사랑의 바람이 나를 스치네 청해 주셨네요. 요즘 바람이 꽤 많이 불어요. 그쵸? 아, 정말 가을 속으로 성큼성큼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랑방 천사님께서 하나님의 열심 출근길에 듣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미쉘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 보내드립니다. 제이어스의 찬양이고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세요.

0: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오신실하신 주 서요한의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11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5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죄악과 사단의 권세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념이나 감정 혹은 우리의 경험에서 오는 확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널리 전파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질 때 성령님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확실한 간증과 경험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킨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십시오. 반드시 예비된 영혼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영화롭게 함으로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주호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선영님께서 오랜만에 신청곡을 올려주셨나요? 은혜 듣고 싶다고 하셔서 갈보리 싱어즈의 찬양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내 주여 뜻대로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기도로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708번 처음 글 올려주셨네요. 내가 매일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몇 달 전부터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부모님도 많이 편찮으셨고 저 역시 많이 아팠고요. 딸도 많은 아픔을 겪게 됐고 아들은 군 입대한 후 훈련소에 가 있습니다. 오늘 퇴소해서 혼자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늘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의 계획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이해

수 없지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시련이라 생각하고 잘 이겨내게 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4708번님 가족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응답해 주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님 찬양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날개님께서는 어제 중랑천 운동하다가 크게 넘어지셨다고요. 얼굴과 팔에 찰과상만으로 다행이었어요.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정말 다른 곳 안 다치셔서 얼굴과 팔의 찰과상도 얼른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님께서는 가족 문제 또 경제 문제로 길게 기도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이 시간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시간 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기님 게시판의 기도와 출석부 보면서 간절함과 사랑과 관심을 읽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기를 사랑과 관심에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병이님 오늘도 주님 말씀과 찬송으로 함께 하루를 시작하니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고요. 장두보라님께서는 주님 이 새벽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간구합니다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네팔과 티벳 땅에 터를 잃은 분들 그 삶의 역경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과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셨어요.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들, 어르신들 특별한 배려로 보호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은성과 별이 함께 부른 찬양 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은 시편 34편이 부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0702번께서 신청하신 곡도 보내드릴게요. 어제 체육대회 행사 지원 끝나고 퇴근길에 풍경을 올려드립니다. 가을 뭐니뭐니 해도 하늘이 최고죠 하시면서 보내주신 사진에 정말 구름이 멋지네요. 저도 요즘 구름이 참 예쁜데 라는 생각을 했더랬는데요. 구름이란 곡이 듣고 싶다고 청하셔서 조유진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완벽한 치유란 없다. 상처는 흉터가 되고 흉터는 날씨가 흐릴 때마다 욱신거리며 자신의 존재를 알릴 것이다. 그러나 욱신거리는 통증이 올 때마다 나는 그것을 살아있다는 진동으로 읽기로 했다. 내가 아파야 다른 이의 아픔을 알아챌 수 있고 내 손이 떨려야 그 떨림에 의지해 서 있는 또 다른 손을 맞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어느 지하철역 기둥 뒤에 숨어 숨을 몰아쉬고 있다면, 혹은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목이 터져라 울고 있다면, 부디 나의 이 서툰 노래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 오늘도 살아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배진희의 나는 나를 애도합니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살아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내민 그 떨리는 손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김형미의 찬양 상처입은 치유자 보내드렸습니다. 유진샹님 처음 글 보내주셨는데요. 찬송가 170장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내 주님은 살아계셔 제이콥 박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청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4: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이 곡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큰 위로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배상진님께서 신청하신 시와 그림의 아버지의 응원가 함께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We'll be right back.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 할 때 문득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특히나 예전에 잘 하지 못했던 일, 한번 실패했던 기억이 있다면 지금의 나도 똑같이 잘 하지 못하고 실패할지도 모른다라고 미리 단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의 내가 지금의 나를 결정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인생을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 힘은 오래 고민한 큰 결심보다 아주 작은 행동의 시작에서 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못해 이런 말 대신 지금의 나는 다를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작은 한 걸음을 실천해 보는 것 필요하겠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동방현주의 다시 일어섭니다. 오늘 첫 곡 전해드리면서 어쩌면 우리는 그런 과거를 딛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오늘을 내일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에 함께하는 CCN 캠프. 자, 오늘 거의 한 달이 넘는 오랜 여름방학을, 자체방학을 보내고 돌아오신 일천번째 정성원 목사님과 함께 CCM 잉글리시 코너 1부에서 마련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 2부까지 쭉 이어서 전해드리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연평한 오벳의 한 걸음 한 걸음, 또 앞서 지니, 그리고 박요한 목사님 함께 하신 한 걸음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CCM 잉글리시 오랜만에 이 코너를 진행을 합니다.

0: CCM Camp.
1: CCM 캠프의 영어 선생님. 너무 오랫동안 자체 방학을 즐기고 오셨어요. 네, CCM 잉글리시 정성호 목사님 어서 오세요.
2: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I'm back.
1: 아니 근데 진짜 자체 방학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2: 아, 죄송해요. 네. 와, 왜 그랬을까요?
1: 아니 근데 너무 저희가 보내드릴 네. 수밖에 없었어요. 귀한 사역을 또 하고 오셨잖아요.
2: 그렇죠. 예, 예. 남반구를 돌았습니다. 예, 한 달 반 정도 동안 예, 호주하고 뉴질랜드, 그 다음에 타이티, 싱가포르 그렇게 돌아왔고요. 솔로몬 제도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태양광 설치하는 봉사활동.
1: 아 태양광 했어요. 설치하는 봉사활동 지난번에도 살짝
2: 네,
1: 가시기 전에.
2: 예, 예.
1: 정확하게는 어떤 건가? 그 전기가 좀 부족한 나라?
2: 그렇죠. 그 아. 남태평양 섬나라 가면은 생각보다도 그 전기가 없는 곳들이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원주민들이 사는 곳은 특히 교회에 아예 불이 없어요.
1: 아.
2: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을 선교사님들 통해서 제보를 받고 부탁을 받으면 저희가 이제 모금을 해서
1: 네.
2: 태양광 그거를 들고 가서 거기 설치해주고 오는 거죠.
1: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자재를 가지고 네. 가는 것 자체가 네. 사람이 가는 것도 힘든데.
2: 맞죠. 네. 나눔 선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하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미리 제작을 해서 배로 한 3, 4개월 전에 보내놓으면 세관도 이제 통과하고
1: 네.
2: 이제 저희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0: 제가 또다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예, 쉽지 않죠.
1: 쉽지 않죠.
0: 어려워요, 항상.
1: 일부러 제가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가서 영어를 좀 연습을 하고 오려고 했는데 한국말만 늘어서 왔네요.
0: 호주식 영어는 더 알아듣기가 어렵더라고요. 알
1: 맞아요.
0: 발음이 아르 뭐 이런 식으로
1: 예,
0: 돼서.
1: 알 발음 잘안 굴리고 그다음에
0: 네.
1: 영국식 영어랑 이렇게 섞였어요. 미국식이랑.
0: 그래서 호주 영어는 진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냥도 못 알아듣겠는데.
1: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0: 네네. 자, 그렇지만
1: 네네.
0: 다 열심히 우리 주님 안, 뜻 안에서 다
1: 그럼요.
0: 해낼 수 있습니다.
1: 에이, 온 나라 각 나라의 족속과 방언들 속에서.
0: 아, 이야기 이렇게 웃고 시작하면서 자,
1: 네네.
0: 그래도 오늘 너무 귀한 곡을 또 제가
1: 네.
0: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1: 저에게도 페이버릿 그 영어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0: 이 곡은 진짜 성가곡처럼 이렇게 다 같이 부르는 합창 버전이 최고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원래는 커크 플랭클린이 이제 이 자신의 노래로 해서 만들어서
0: 네.
1: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0: 네.
1: 그 브루클린 태버네클 콰이어에서 너무 감동적으로 부르는
0: 맞아요.
1: 바람에
0: 맞아요. 그래서 실은 이 곡은 여러 버전을 들으실 수 있지만
1: 맞아요.
0: 저는 원픽은 진짜
1: 네.
0: 브루클린 태버네클 콰이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0: 자, 어떤 곡인지 지금 제목도 말씀을 드리지
1: 아, 그러네요.
0: 않았는데.
1: My Life is in Your Hands라는 곡입니다.
0: 네.
1: 네.
0: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부터 사실은 In Your Hands 하면 이제 그 당신의 손 안에 들어있어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저는 번역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삶은 당신 것. 예, 네, 그게 아마 더 맞는 뜻이 아닐까 생각하고,
0: 네.
1: 가사를 보면 이제 첫 가사부터가 이렇게 나와요. You don't have to worry. 걱정할 필요 없고, and don't you be afraid.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Joy comes in the morning. 이 말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기쁨은 아침에 오고, troubles은 그 괴로움은 they don't last always. Last라는 말이 이제 동사로 쓰이면 오늘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속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0: 네.
1: 원래 우리는 일반적으로 last Christmas. 라스트 하면 한국 사람들한테 last
0: 보통
1: Christmas.
0: 지난 크리스마스
1: 예,
0: 혹은
1: 그쵸.
0: 마지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1: 맞아요. 예,
0: 하는데.
1: 형용사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0: 네,
1: 예, 동사라면 last라는 게서 always 항상 그게 지속되진 않고 왜 그러냐면 할 때는 for라는 그거를 쓰고요. There's a friend in Jesus. 예수님 안에는 그 friends가 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who will wipe your tears away. 그 오늘 뭐죠?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문법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구 사람을 딱 얘기하고 콤마를 딱 찍으면 who 그다음에 who 그러면 그런 사람, 지저스가 있는데 그 사람은 will wipe your tears away.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And if your heart is broken, 당신의 마음이 상했다면 just lift your hands and say. 자, 두 손을 들고 말해봐. 자, 이 말이 이제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Oh, I know that I can make it. 네. Make it, 그러면 이제 만든다, 뭐 이렇게 make라는 동사를 주로 쓰는데요. 이제
0: 네.
1: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해내다 한데 그냥 make it, it 써요.
0: Make it.
1: 네, make it.
0: Make it.
1: 네. 그리고, 요 앞에도 이제 I know that. 나는 뭐 안다, 그런다기보다 그냥 난 할 수 있어. 나 한다고 해낸다는 거를 알아. 난 해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고요. 그, 잘 아시는 가수 중에 머라이어 캐리라는 가수 있잖아요.
0: 네네.
1: 그 가수의 Make It Happen이라는 노래가
0: 네.
1: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제 뭐 happen이라는 이루어지다라는 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일이 뭐 되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저질러 이런 뜻이거든요.
0: Make It Happen.
1: 네, 그냥
0: 해버려. 저질러.
1: 네. 그런 말처럼
0: 네.
1: Make라는 동사가
0: 네.
1: 많이 쓰인다는 건 I know that. I can stand. Stand도 원래 일어서다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0: 견딘다. 네.
1: 난 견딜 수 있어라고 이제 말하라는 거고 no matter라는 말도 나와요. 아무 상관없어. 뭘 해도 상관없어. What? No matter what. May come my way. 어떤 일이 내 삶이 닥쳐와도 나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My life is in your hand. Yeah. 나의 삶은 당신의 손에 내 삶은 당신 겁니다.
0: 네.
1: 주님 당신 겁니다. 라고 하는 여기까지
0: 네.
1: 1절의 가사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1: 네.
0: 삶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낼 수 있고
1: 있어.
0: 예.
1: 네.
0: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오프닝에서 과거의 나는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나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한 거.

0: 걸음 우리가 딛고 일어났을 그렇죠. 때 그것을 해낼 수 있어라는 해낼 수 있어.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네. 오늘 이 곡을 선곡을 해서 이렇게 네. 가사를 함께 나누면서 역시 오프닝과도 어울리지만 특히 목사님께서 오늘 이 곡을 네. 오늘을 위해서 또 선곡을 그렇죠. 하셨다고.
1: 네. 오늘이 911 네. 9월 11일 네. 2001년이에요.
0: 네. 맞아요. 네.
1: 2001년 9월 11일이니까.
0: 25년 전. 네.
1: 언제? 그러니까 그때 제가 미군 부대에서는 카추사에서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숙소에서도 텔레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자기 전에 밤 9시인가 10시 정도였는데 자기 전에 이제 텔레비전이 딱 틀었는데 갑자기 네. 그 맨해튼의 그 쌍둥이 빌딩에서 예, 그거 뭔 일이야. 예, 그거 이제 저희는 이제 미군 부대에 있으니까 이제 나가는 것도 이제 갑자기 이제 막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이제 뭐 온갖 얘기들이 떠돌면서 네. 이제 부대가 난리가 났었던 네, 적이 네. 있는데 그것보다도 진짜 그 뉴욕이라는 이곳에 정말 억울하고 이유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간 사람들, 뭐 생명을 잃은 사람들, 또 누군가가 죽으면은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이라는 그렇죠. 게 그렇죠. 그런 슬픔이 담겨 있는 그 뉴욕을 떠올리게 되고 또 아직까지도 상처가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 찬양을 고르게 됐네요. 또 이 찬양의 그 가장 많은 예, 그 감동을 불러 일으켰던 브루클린 태버네클 콰이어가
0: 그렇죠. 브루클린 뉴욕에 예. 아주 상징적인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합창단.
1: 예. 그리고 그 찬양대의 어떤 가장 상징적인 곡이 이 곡이기도 해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우리의 삶은 당신의 것이니까.
0: 네. 그리고 네. 시간은 계속되고 우리의 삶은 또 계속 네. 이어질 수밖에 없고.
1: 맞습니다.
0: 우리의 삶은 주님의 당신 것.
1: 네. 네. 그리고 아까 가사 속에서도 있었지만 맞아요. Joy comes in the morning. 그 트러블은 계속 지속되지 네. 않습니다.
0: 자, 오늘 정성호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너무 뜻깊은 곡을 또 오늘 선곡해 주셔서 감사하게
1: 네, 저도 감사합니다.
0: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1: 네,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루클린 태버나클 콰이어의 My Life is in Your Hands 전해드렸어요. 오늘 송미영 님도 25년 전 미국의 대테러 9.11 오늘입니다. 많은 희생자와 실종자가 있는 지금 그분들을 기억하며 인사 나눕니다. 또한 우리에게 북한에서 태어나 탈북한 두 명의 자매와 한국에서 태어난 자매 두 명이 팀을 이루어서 복음 통일과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안미가 부르는 찬양을 오늘 의미 있게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며 안미가 부르는 하나님 나라 한반도도 신청곡으로 써주셨는데 오늘 브루클린 태버나클 콰이어의 찬양을 들으면서 송미영 집사님께서 오늘도 아주 의미 있는 찬양을 신청해 주셨구나 싶습니다. 이 곡과 함께 내 삶은 주의 것 김명선의 찬양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뒤에 것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안미가 부른 하나님 나라 한반도 역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곡 0001님 내일 시골 벌초하러 갑니다. 벌써 추석 대비 일찌감치 다녀오시는 분들 계시는군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성진영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레터의 프로듀싱으로 함께하는 찬양 시와 그림 찬양 버전 좀 많이 전해드려서 이 곡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오직 나의 주님께서 샬롬 그리고 바람내음님도 샬롬샬롬 해주셔서 오늘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김도현입니다.

김도연의 샬롬, 또 앞서 성진영이 부른 그럼에도 불구하고였고요. 셀린 디온, 안젤리아 부첼리가 부르는 The Prayer, 이 곡이 또 오늘을 기념하는 노래이기도 해서 1부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2부에서도 계속 여러분들의 신청곡 전해드려요. I'm

0: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혹시 여기에 높고 단단한 벽이 있고 거기에 부딪혀서 깨지는 알이 있다면 나는 늘 그 알의 편에 서겠다.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 가혹한지 잘 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이 멋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 역시 잘 알고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잡문집 중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의담 한방병원 최서형 장로입니다.
1: 하나님 형상을 닮으라는데 하나님 형상이 뭔지 알아야 닮죠? 예,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속성 중 제일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어서 피조물의 생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또 닮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생명이란 주제 앞에서 우린 무력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0: 번째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생명적인지 아닌지를 죽음 이후의 영생과 연동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고 엄격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이를 실천할 때 하나님 형상을 닮은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뭘까요? 이를 알아야 우리가 지엽적 신앙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인이 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믿음, 진리, 사랑이 떠오르죠? 물론 이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녀에게 강한 믿음을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생명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믿음도 생명 나라에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도 믿음으로 생명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을 영혼육의 온전한 생명으로 이끌어 종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강조하는 사랑도 공동체의 생명을 온전케 하는 덕목입니다. 이처럼 믿음, 진리, 사랑은 모두 생명을 위한 도움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이 생명인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생명적인지 아닌지를 죽음 이후의 영생과 연동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혼은 우리의 자율 위주로 완전한 순종자가 될 거고요. 또 육은 질병도 스트레스도 죽음도 없는 영생의 존재가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천국에서의 영화로운 삶은 지금 이 땅에서 영혼육의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100년 이하의 잠깐 삶이 생명을 추구하는 삶인지 아닌지가 영생과 심판을 결정한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생명 모습의 실체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건강검진표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콜레스테롤 정상, 혈당 정상, 간수치 정상, 의사는 말합니다. 전혀 이상이 없고 건강하십니다. 그러나 몸에 병이 없다고 다 생명인 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욕심, 이기심, 우울,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달고 산다면 종합검진상의 건강해도 생명의 삶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교회 헌신 봉사 등 열심히 해도 욕심, 이기심, 교만, 두려움, 근심, 걱정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삶이 아닌 겁니다. 다음 시간엔 영혼육의 생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 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의담 한방병원 최서영 장로였습니다.

CBS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말로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M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두 곡은 항상 약간 짝꿍 곡으로 잘 선곡을 하는데요. 한나형의 여정 조금 전 들으신 곡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같은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김관호의 찬양을 전해드렸어요. 0491님께서 신청곡으로 써주셨는데 오늘은 두 곡이 다 듣고 싶어서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은영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병원 다녀왔어요 하시며 막내 동생이랑 병원 동행해서 다녀왔는데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서 출근길에 두 번이나 쓰러진 동생, 집을 나서기가 무섭다고. 가끔은 이렇게 서글픈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해서 제가 짊어질 십자가의 무게가 왜 이리 무거운지, 편한 날이 없고 왜 이리 살아야 한지 먹먹할 때가 많아서 뜨개질을 하면서 사귀고 눈물이 많이 나는데 오히려 이제 실패를 몇 번 하다 보니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두려움도 오히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저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하시며 써주신 여정이라는 곡이 그동안 살아오신 그 담

담담한 그리고 어찌 보면 용감한 한 걸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전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준비한 곡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9535님께서 전주 희망찬 교회의 이미화 집사입니다 하고 문자 주셨는데 저희 류대현 목사님 금요기도회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목사님의 성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빨리 회복되시기를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이 애쓰신 목사님 항상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금의 휴식도 취해보시고 얼른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달가요나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리면서 또 새한글 성경 선물도 부탁드릴게요 하셔서 드려야죠. 선물 보내주신 주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 작업해서 그래도 추석 명절 전에는 받으실 수 있도록 서둘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곡과 함께 송정민 씨의 음성으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가도 준비하고 있어요. 달가요나단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송정미가 부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기름 부으심 접속곡입니다.

송정미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기름 부으심 접속곡.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달과 연하단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이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군요. 영육구원님, 예랑맘님, 전야곰님. 전야곰님은 중등부 시절 부흥의 애창 찬양이었다고.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나의 최애곡이 이렇게 방송으로 나올 때 그때 그 시절로 나를 데려다 주는 너무 소중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늘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058님께서 와, 저 깜짝 놀랐어요. 1058님 사진 속에 그 성경필사 전 그 한 사진이구나 이렇게 무심히 봤는데, 세상에, 제가 2014년도에 저희 회사 전 직원이 그 한 장씩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전 직원이 쓴 성경필사 전시회에 그 참여한, 그 12년 전에 만들어진 필사본 중에서, 그 중에서 이 많은 전 직원의 필사본이 어떻게 제 거를 찾으셨을까요? 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세상에. 맞아, 그때 제가 나름대로 좀 정성스럽게 쓴다고 붓펜을 사서 붓펜으로 썼는데 너무 못 쓰는 거예요. 나중에는 글씨도 막 그냥 정말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결과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12년 전 썼던 그걸 어떻게 그걸 찾으셨을까요? 저도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건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필사 전시회에 그 부부가 함께 가려고 하다 보니까 미루고 미루어서 이렇게 또 반차 휴가를 내고 맞춰서 다녀오셨는데, 그냥 다녀오시지 않고 그 같이 그 신앙생활 하시는 목장 모임에 그분들에게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방송 CCN 캠프 홍보도 하시고 성경필사 전시회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같이 가보겠다고. 와, 이런 반응까지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1058님께는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담아서, 오늘 오가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는데 맛있는 거 드시고 힘내시라고 장간에 닭갈비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예, 제 방송 끝나기 전에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난번에 그 주소가 실종이 돼서 선물이 한참 늦어진 때가 있었는데, 저희 CCN 캠프 시간 아니고 다른 시간에 보내시면 어디에 보내셨는지도 모르고 저희는 주소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날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시간을 CCN 캠프 밤 10시부터 12시 요 사이에 주소를 비공개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1058님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8183님 결국엔 주님이셨네, 듣고 싶어요. 우리의 결국은 주님이시잖아요 하셔서 박지연의 찬양으로 결국엔 주님이셨네. 그리고 마음청소 유해피보험님께서 심야 찬양기도 예배드리고 화장실 청소하면서 함께했어요. 마음청소 신청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이곡과 함께 김찬양과 하예랑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보이지 않는 길, 저희 CCN 공부방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곡인데 오늘 이곡까지 전해드릴게요.

김찬양 하예랑 피처링 보이지 않는 길, 또 히즈윌 조서연 피처링의 마음 청소, 또 박지현이 부른 결국엔 주님이셨네 전해드렸습니다. 예랑마음님도 재직 영성 세미나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듣는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저도 은영님 필사본 봤어요 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행복하네요. 박재웅님, 오늘 9.11, 여기는 미국이라서 9.11의 의미가 더욱 크죠. 25주기 시민들과 영웅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로 큰 기름받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포함해서요 라고 써주셨어요. 8203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예수 우리의 노래 신청합니다 하고 써주셨는데 잔치공동체라고 쓰셨어요.

마커스 워십의 찬양으로 예수 우리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1부 CCM 잉글리시로 오랜만에 진행을 하고 2부에서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에 깜짝 놀란 그리고 너무 재치 있게 또 저의 그것도 해주시고 또 한 분 계신데요. CCM 캠프의 초대장을 만들어서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잘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살짝 그 문구가 살짝 달라서 혹시 다음에 고쳐서 보내주시면 제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때 요 초대장 쓰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살짝 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솜씨 있게 저희 캠프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오늘 끝곡은 새힘어들이 원곡이죠. 링컨 브리스터의 에버레스팅 갓 전해드리면서 물러가려고 합니다. 주말 주일 보내고 나면 월요일에 아시죠? 저희 CBS 레인보우의 한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조이포유가 11년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생일 축하 9월 14일에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해주시고요. 아마 선물 대잔치가 벌어질 것 같은데요. 각 프로그램마다 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 담아서 선물 드릴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즐겁게 월요일 생방송으로 만나고요. 내일과 모레는 또 이삭줍기와 워십 앤 프레이즈 코너로 찾아뵐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오늘은 건강하세요.

0: horse will become weak and tired, and young man will fall and exhausted. But those who trust in the Lord will find new strength. They'll soar high on wings like eagles. They'll run and not grow.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 돼서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양복에 셔츠, 넥타이, 또 정장에 또각또각 소리 나는 구두. 신입사원 면접을 볼 때 보통 이렇게 복장을 갖춰 입는데요. 청년들이 사실 이런 면접 복장을 마련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정장 관행은 면접장에서는 쉽게 깨지지 않았는데 최근 국가 공무원 채용 면접 시험에서 평상복을 면접 복장으로 정한다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면접자가 넥타이를 하고 오면 그 자리에서 넥타이를 풀고요. 정장 구두를 신고 오면 덧신을 씌울 예정이라고 하니까 담당자의 진심이 느껴지죠. 면접 보는 사람의 개성이 드러나는 면접이 되지 않을까 기대도 되고요. 입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실력과 그 간절함과 진심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우리도 구두 벗고 넥타이 풀고 편하게 2시간 보내볼까요? 금요일이잖아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진심을 찬찬히 알아봐주는 그런 것들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정말 그 사람의 간절함과 실력과 또 잘 맞는 곳인지 이 사람이 필요한 곳인지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에스프레소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만하면 행복님께서 굳은 마음도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도 맞습니다. 복장이 주는 긴장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긴장감도 좀 덜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뭘 입고 가지 좀 더 고민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처음 듣는 찬양이에요. 해피플레이스님. 이 곡이요. 방배브라더스 어떤 옷을 입고 갈까라는 곡이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 거고요. 이어서 홍희석이 부릅니다. 하늘을 봐.

김성호, 박요한, 유효림이 부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홍희석의 하늘을 봐 함께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요. 현민수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얌숙이님도 오셨어요. 러닝 중이신 러브유님, 오늘 맞아요. 날씨가 또 가을가을하죠. 지은 엄마께서는 따뜻한 찬양곡 많이 들려주세요. 또 목감기도 여러분 다 조심하시고요. 가브리엘님도 세종에서 삼형제 아가들과 당양도 함께하고 있는데 목감기가 유행이래요. 당양도 가족들 조심하세요. 네, 저도 감기 기운이 있다가 초반에 잘 잡았는데요. 이게 목을 안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직업상 계속 목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깔끔하게 목이 낫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답답하긴 한데 일단 안 걸리는 게 중요하니까 따뜻한 차, 옷도 따뜻하게 입는 거 꼭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말이라고 너무 또 풀어지시면 안 됩니다. 나미비아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딸이요. 다음 주에 미국 면접이 있는데 가능성, 간절함, 또 주님을 닮은 인성이 잘 발견이 돼서 면접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꼭 그러리라 믿습니다. 담대아라 태연님의 신청곡 진 DJ가 부릅니다. 일하시는 나의 왕.

오늘 가을 노래 스머프님 오늘 가을 노래는 이 곡으로 대신할게요. 러빔 주님 닮은 가을이었습니다. 금요일이라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일합니다 하신 마야님도 오셨고요. 6살 첫째 아들이 KTX 노래를 불러서 내일 KTX 타고 부산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송도해 수욕장 국제시장은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6살 4살 두 아들 그리고 우리 부부가 다 같이 무사하게 갈 수 있는 동선이 지금 고민이신가 봐요. 동선. 부산 사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송도해 수욕장 가고 국제시장 두 곳은 지금 가려고 하는데 어떤 동선을 짜야 좋을까요? 요즘 좀 핫한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마음의 앞환자님 지금 여행 계획하고 계시고요. 6512번 쓰시는데 거실에서 보이는 하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산도 보이고 하늘도 이렇게 예뻐요. 제가 보이는 그 창의 모습은 건물이거든요. 근데 하늘이 맑다는 건 알겠는데 건물이 보이니까 지금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딱 이 사진을 보여주시니 눈이 그냥 확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다빈치님의 신청곡 근무 중이신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신청하셨거든요. 신청하신 곡 들으실 땐 조금 볼륨 높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환 조수진이 불러요.

남설아 금강초롱님의 신청곡 십자가 그늘 아래 찬송가 415장은 한웅재 목사가 불렀고요. 송정미 You Need Me까지 이어서 들었습니다. 아까 마음의 앞 환자님의 부산 여행

이평안세상님께서 좋은 팁을 주셨는데요. 일단 부산역에서 내리시면 맞은편에 26번 시내버스 송도행이 있대요. 그걸 타시는 겁니다. 그래서 송도해수욕장에 내리시고 구경하시고 26번 버스 감만동 방면을 타서 피부광장 자갈치에 하차하시면 국제시장 구경하실 수 있대요. 부산에 사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신 거 보니까. 예, 저도 좀 캡처해놓고 나중에 부산 가면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드보라님께서 마른 장작불에 희뿌연 연기를 피우며 커다란 가마솥에 감자, 고구마 넣어서 밥을 고슬고슬 지으시던 할머니 생각에 쓴웃음과 그리움의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라떼의 커피 향기가 위안을 줍니다 하셨어요. 저는 그 할머님이 지으신 가마솥의 밤 냄새 그걸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지저스 인 마이 라이프 신청하신 곡 파리시아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김은서의 목소리로 Jesus in my life 이어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He readeth me 아카펠라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오늘따라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네요. 이길승의 목소리 이어집니다. 그대 화단에

이길승 그대 화단에 초코님이 오셨어요. 반갑고요. 최여사님은 오늘 선곡도 신청곡도 엄지척입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신청곡 청하지 않아요. 나오는 모든 곡이 찌찌뽕이거든요. 공감해 주셔서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부 끝곡 어노인팅 앨범에 있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인.
2: 울창한 숲에서 들리는 호반새의 소리입니다. 호반새는 모습을 보기보다 소리를 먼저 듣는 새인데요. 물총새의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물총새와 달리 물가보다는 계곡을 낀 깊은 숲에서 살아갑니다. 붉은 부리와 붉은 다리를 가진 화려한 새인데도 숲에 가려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요. 호반새는 우리나라에는 번식하러 찾아오는 여름철새입니다. 울창한 여름숲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붉은 부리를 가진 숲속의 물총새, 호반새는 우리 여름숲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새입니다.
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안드레와 부첼리, 셀린 디옹이 함께 부른 더 프레이어, 그리고 소피 주 내 안에 있네. 이 곡은 3665번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두 곡을 이어서 들으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도 가을 타나 보다. 타죠 뭐. 타라고 있는 가을인데. 초이님, CHOI, 초이. 너무 좋다고 고맙습니다. 반갑고요. 찐파랑님도 오셨는데 따뜻한 차 많이 드시고요.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인사 나눠주셨어요. 해도농장님, 오늘 점심 메뉴가 애기나물 겉절이 된장찌개. 훌륭합니다.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로 보내세요. 라고 또 인사 나눠주셨어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습니다. 3819번 쓰시는 뿡뿡이의 꿈님께서 지난 9월 2일에 허리 디스크 파열돼서 입원해서 수술받고 엊그제 실밥 풀고 집에서 이제 몸조리 하는 중인데 이렇게 당양노를 온전히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입원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점심시간이라서요. 예, 좀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아내분의 헌신이랄까 사랑이랄까 이 사랑과 헌신으로 배변이 잘 됐고 또 이 일로 부부가 전우애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아니 아무리 부부라도 아 이거는 참 쉽지 않은데 이런 일이 있고요. 아 이거는 부부라서 가능한가 보다라는 사랑의 확인이 필요한 일이 있는데 예 아내분의 헌신과 사랑으로 다 가능했던 일 같습니다. 한나영의 여정 신청하신 곡 빨리 완쾌하시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곡 들을게요.

김명수님이 신청하신 나는 예배자입니다. 신승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좋은 친구 209님께서 제가 주일 13일부터 17일까지 동기 선교지 방문합니다. 인도네시아인데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안전하게 또 가신 목적 주 안에서 이루시고 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레이스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아까 처음에 들려드렸던 2부 첫 곡 주 안에 있네 소피의 곡 들으시면서 오, 특이한 음성에 그 가슴에 쏙 들어오는 뭔가가 있다고 네, 사역자마다 또 그 특색이 있어서요. 다가오는 은혜와 감동이 다르더라고요.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 바쁜 나날들 속에 주이포유라는 쉼터가 있어 감사할 따름이고요. 평안하고 은혜로운 금요일로 보내세요. 아멘. 섬김님의 신청.

김상진의 비올라 연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과 함께 들었고요. 멜리사님께서 검단으로 이사 오신 교회 권사님 만나서 주일 후에 다운받고 같이 듣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오늘 아침에 이 찬송이 생각나 계속 부르셨다고 하길래 신청해 봅니다. 아마 권사님이 이 연주에 맞춰서 따라 부르시지 않았을까. 함께 했습니다. 장미인님께서 오늘 뿌꾸레미님 생일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주일 후회에서 만나 주님 안에서 오빠 동생이 되고요. 아내와도 언니 동생이 돼서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됐는데 요즘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행복한 하루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가진 사람이 온 세상을 가진 자임을 알고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기도하며 찬양 신청해 봅니다 하셨거든요. 부꾸레미님, 우리가 또 사랑하는 청취자죠. 네, 오늘은 행복하게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마음이 기쁘든 또 가라앉았든 슬프든 어떤 마음이든 주님께서는 뿌꾸레미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 시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더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행복한 자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곡 신청하셨는데요.

기쁨과 감사님의 신청곡 시간은 흐르고 기프티드 앨범에서 들었고요.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푸크레미님의 생일 축하하면서 전해드렸는데 예수애님께서 저와 같은 날인데 이렇게 슬쩍 너무 슬쩍인데요. 예, 생일임을 알려주셨어요. 예수애님의 생일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좋은 날 태어나셨어요. 오늘 더 행복하게 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느끼면서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오님께서 이번 주 주일에 첫째라는 이름을 잘 감당하고 있는 예진이의 생일입니다. 예배 또 기도에 진심인 딸. 지금처럼 쭉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딸로 엄마 아빠의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아주 많이 생일 축하한다고 지금처럼 기도로 항상 응원할게 사랑해 라고 예진님의 생일 축하해 오셨어요. 예,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진님의 생일 축하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는 빛나는 예수님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오님도 이렇게 예쁘게 키우느라 애쓰셨어요. 희민 희승마음님께서 그거 아세요? 사연을 소개해 주시면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적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번 딸 생일 축하해 주셨을 때 녹음해서 보내줬더니 너무 감동이라고 좋아하더라고요. 당향로를 통해 많은 치유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니 희민 희승마음님 제가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죠. 이 시간에 이러라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긴 한데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더 힘이 나더라고요. 백혜성님 그동안 요양보호사 교육원 다니고 자격증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돌봄 일을 인생 후반기에 해보려고요. 그분들에게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하는 심정으로 섬겨보려고 합니다. 삶의 마지막을 치매로 아무도 못 알아보시고 계시다가 천국에 가기 전 정신이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한 교육의 시간이었어요. 혜성님처럼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또 부모님을 맡긴 그 입장에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할 것 같아요. 또 혜성님의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자격증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수아진 7608님께서 매일매일 이어지는 일상이지만 또 찬양과 함께하는 이 시간 맑은 하늘도 더 빛나게 느껴집니다. 아멘. 명가님 하늘이 어찌나 파란지요. 순간 하늘의 또 다른 푸른 바다에 흰 파도가 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표현 맞습니다. 너무 공감하고요. 할렐루야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이분도 부산에 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스콜피오님의 기도 제목 요즘 아내가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한 아내의 헌신 하나님이 아시고 힘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내분을 위한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길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과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지영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하늘은 높고 푸른 하늘에 들녘캐는 벼가 황금색으로 물들어가고요. 행복 가득한 오늘입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곡이 오늘 끝곡입니다. 손영진의 목소리로 듣고요.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누리는 주말로 보내세요. 저는 월요일에 생방송으로 뵙겠고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는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입니다. 이 찬송가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노래한 것으로 영국인 피어 포인트 교수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작사한 것입니다. 이 찬송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을 일일이 돌보신다는 내용의 시편 104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원래 7음절 6행시로 8절까지 있는 찬송입니다. 작사자인 피어 포인트 교수는 영국 광산 지역인 바스 출생으로 캠브리지 퀸즈 대학에서 고전문학을 전공했으며 졸업 후에는 서머셋셔 대학에서 고전문학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대학 교수직을 사임한 이후에는 찬송가 수집과 시작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 작곡자는 독일의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이며 작곡가인 케헬입니다. 그는 옛 전래 곡조를 채집 정리하고 편곡하는 편찬자로서도 아주 유명했는데요. 특히 케헬은 16세기 팔레스트리나 음악, 그 중에서도 무반주 합창을 깊이 연구했고 음악 학교를 세워 후진을 양성하는데도 열심을 보였습니다. 케헬은 찬송가의 사성부 합창을 일반화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찬송가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만나봅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희망차게 여행하는 것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좋다.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말입니다.
5: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향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1: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시면서
0: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1: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룬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룬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0: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낭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 문이 막히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꺼내봅니다. 사용 설명서를 처음 읽는 사람처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익히며 이 순간의 비밀을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203장 찬송 함께합니다. 박상희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천사들의 합창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거듭나길 바라시며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언덕에 문은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자비로 그 몸 찢기시고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과 우리 주 십자가 김승철이 부르는 찬양 함께합니다.

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기도 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손영진의 찬양이었습니다. 박은성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계속해서 한반도26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노문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아이노 합창단의 곡으로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호천사님, 배워서 남주자님, 또 사랑비님, 원성남님, 똘구님, 행복한 사람님. 오늘도 하루가 선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나요? 고맙습니다.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께서는 오늘 취업에서 결정적인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중하되 담대하고 인연이 될 사람을 알아보는 눈 주옵소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으로 보아서 면접관 아니실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비공개로 글을 주셔서 아이디를 소개하지 않을게요. 주님, 복부 림프절 발견하게 하사 수술을 위해 이달 말에 입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파의 여호와께서 모든 과정에 개입하시고 도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믿고 함께 기도드릴게요. 그리고 한미영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새날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 안에서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백곰님께서는 작은 어머님의 우울증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고규봉님, 하나님 저의 목표 계획을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셨네요. 김명수님께서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듣고파서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신승희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화라님, 광야를 지날 때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민호기의 다시 새롭게 부르는 최덕신 앨범 중에서 보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기온이 뚝 떨어졌죠. 라신님께서 쌀쌀해진 날씨 환절기에 모두의 건강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을 청해 주셨습니다.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이쁜이 님께서 신청하신 곡 복의 근원 강림하사 2부의 첫 곡으로 함께합니다. 온누리워십의 찬양이고요. 황유리 님께서 신청하신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어집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12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오늘은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어린아이들, 가난한 이들,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식사하시며 삶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위선과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의식이라는 말은 연기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말은 많지만 행함이 없습니다. 율법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작은 규정은 강조하면서 더 중요한 본질은 저버립니다. 율법의 세부 조항에는 철저하면서도 정의와 자비, 믿음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며 가장 먼저 책망을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필자와 같은 목회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복음이 될 것이며 주님께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여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게 하소서.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내 선한 목자 이다니엘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CBS 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피노키오님, 주님 이 나라를 살펴주시옵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소나무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고요. 같은 길 같은 방향 감사합니다. 지호님께서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더불어 건강 잘 지키시고 승리하십시오 꾸벅꾸벅 하고 인사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네요.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가족은 주의 길, 함께 걸어가는 길동무였네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멋지네요. 같은 길, 같은 방향. 고맙습니다. 작은 자님, 주님 말씀이 고난 중에 유일한 위로요. 경험을 뛰어넘는 완전한 지혜요. 묵상할수록 꿀보다 더 단 양식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문 보내주셨고요. 메이플라떼님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을 찬송가로 시작.

그리고 후니맘님, 오늘 처음 회원 가입했습니다. 아침 찬송과 사연과 함께 많이 은혜받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노원태풍님께서도 역시 처음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블레싱 플라워님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요. 소망이님께서는 연약한 마음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어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유리정은님께서 찬양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조준모의 그의 생각 준비했고요. 이어서 마라나타님께서 신청하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박진희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물으신다. 이 질문은 고슴도치처럼 자기 보호에 매몰된 당신을 향한 친절한 움직임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홀로 고통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당신보다 훨씬 더 고통당한 경험을 한 누군가가 있다는 뱀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 방황하며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땅에서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해야 한다는 뱀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어디 있느냐? 라는 친절한 질문으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당신이 겪고 있는 특별한 아픔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혼자 감내해 왔는가? 그 아픔은 당신과 타인과 하나님과의 필수적인 연결을 어떻게 끊어버렸는가?

척드그로트의 내면을 돌보는 일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연결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주음성 외에는 동신교회 동신코럴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플로즈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쇼리 쉘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2: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신혜숙님께서 청하신 찬양입니다. 디사이플스의 목마른 사슴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찾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이명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도시들이 참 많습니다. 치타슬로는 한마디로 슬로우 시티, 느림을 지향하는 도시인데요. 세상이 어떻게 하면 더 빨라질까를 고민할 때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천천히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곳입니다.

지역을 허물기보다 지키고 자동차가 달리는 길보다 사람이 걷는 길을 소중하게 여기고 네, 천천히 간다는 건 빠르게 가느라 놓쳤던 것들을 다시 눈에 담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은 또 주말이니까 우리도 그런 속도로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아니고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Good Music Station CBS FM.

와, 음질이 장난 아닌데요. 미나님 목소리도 더욱 감미로워요. 주방, 베란다, 가는 곳마다 폰 가지고 다닐 일도 없고요. 늘상 휴대폰 사면 따라오는 이어폰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좋은 걸, 변화하는 걸잘 못하는 70세 할미입니다. 홍목 엄니님. 네, 누구나 이제 변화는 두렵고 어렵죠. 신문물 사용으로 신세계를 느끼는 아침. 홍목 엄니님, 이 곡들도 더 선명히 잘 들렸죠?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Oh,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만 입이 내게 있으면. 토요일 주말 아침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사연과 신청곡.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주세요. 안에 보면 게시판 있습니다. 음악 FM과 표준 FM, 조이 포 유 채널에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나? 여기 틀어도 이 방송이 나오고 저기 틀어도 이 방송이 나오네. 예, 잘못된 거 아니고요. 세개 채널에서 동시 송출.

송출되고 있다는 거. 문자 주시려면 샵 9390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Alas and did my savior bleed. 웬 말인가 날 위하여.

Pass me not, O gentle Savior. 인내하신 구세주여. O to be like thee.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이번 주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특새 기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기도 주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도 아이들 재우고

매일 방송을 듣다 보니 벌써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은 지 10년 가까이 됐어요. 이제 저는 60을 바라보는 중년이 되었습니다. 레이코수님과 우리 프로그램이 참 오랜 인연인데요. 감사합니다. 아유, 하루 7,000보 쉬운 게 아닌데 70여일, 그러니까 두 달 넘게 지속하고 계시다니 대단하십니다. Revive us again. 기뻐 찬송하세.

마카리오 교부는 사막에 움막을 짓고 평생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뿐 아니라 마른 해골과도 소통하는 경지에 이르렀죠. 악마도 그를 두려워했고 성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고 아시는 바대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가 드린 기도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구하소서. 우리의 기도는 이 두 마디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남의 것을 빼앗는 자와 불의한 자와 간음하는 자와는 같지 않답니다.

일에 두 번이나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친다네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가 멀찍이 서서 고개를 쳐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입니다. 성인의 기도는 또한 죄인의 기도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수원 한민교회 서재경 목사님의 성인의 기도, 죄인의 기도.

마이클 W. 스미스의 프렌즈. CCM 거장 마이클 W. 스미스 노래는 이런 찬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반 팝송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토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초하러 가신대요. 비단자랑님. 루치아노님은 송파구 장지천 주변 아침 산책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다산소리님. 미나님 낭독한 시편 들으면서 기도 소리가 참으로 마음에 와닿아 노트에 옮겨졌고 있습니다. 노트 왼쪽에는 시편 기도문을 그리고 오른쪽에는 나의 기도를 써서 하루에 몇 번씩 읽고 있어요. 매일이 은혜롭습니다. 예, 지금 다산소리님 듣고 계신 낭독이 유튜브에서 여러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목이 조금 길죠? 듣다 보면 기도가 되는 40일 시편 통독. 제가 시편 150편 전편을 낭독했습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들의 찬양 예배가 끝난 후에 말씀 들으셔도 은혜로울 것 같고, 더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찬양 예배 전에 워밍업의 시간으로 말씀의 시간, 이 시편 낭독을 들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Tell me the old, old story. 주 예수 크신 사랑.

MG생활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생활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생활금고보험

참여하셨어요. 9360 뒷자리로. 9360님은 성당 다니시는 분이네요. 매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6시 30분쯤 나오는 묵상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이 시간을 자주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 어떤 소원을 들어달라는 기도 대신 감사의 기도를 많이 올리라는 말씀이 참 좋았다고요. 청원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니 마음이 더욱 충만하고 미사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 아주 가볍다고 하십니다. 예,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9360님과 함께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끝곡을 듣죠. 셀린 디온, 안드레아 부첼리, The Prayer. 전 2부 준비합니다.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주세요. 레인보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Joy for You 채널이라고 화면 상단에 보실 수 있는 채널인데요. 거기서 2부 7시부터 이어갑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ll hail the power, 주 예수 이름 높이어.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토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시작합니다.

Near on my God, 내 주를 가까이. Must Jesus bear the cross alone,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방금 흐른 곡은 All the way, 나의 갈 길 다가도록과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예수 나를 오라 하네의 접속곡이었습니다. 게시판에 비공개로 오셨는데요. 엊그제까지 덥다, 덥다 했건만 오늘 아침 새벽 예배 차량 안에서 어르신 권사님들이 추워, 추워 하셨어요. 전 집에 가서 바로 오토바이 타고 요양보호사 일하러 어르신 댁 갑니다. 오토바이 타면 진짜 추워요. 바람에 얼굴과 다리가 시립니다. 손도 시리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분명히 엊그제까지 너무 덥다, 숨이 막힌다 이랬었는데 어느새 우리가 손이 시렵다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I will sing of my Redeemer, 속죄하신 구세주를.

오병이어의 기적에 앞서 빌립이 200데나리온을 계산할 때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먹일 인원이 5천명인데 말이 됩니까? 하지만 안드레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이 닿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알았죠. 자기 생각에 갇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다는 것은 제자로서의 위대함입니다.

베드로의 형제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안드레는 1인자 뒤에 가려진 2인자로 보일 수 있지만 그는 자신의 위치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대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의 가치는 사람들의 인정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174번째 묵상, 세상의 위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안드레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안드레에게는 늘

언제 들어도 은혜로운 찬양, 우리의 귀에 참 익숙한 곡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이었습니다. 뒷자리 5329번으로 오셨어요. 매일 출근하면서 듣는데 주말은 자전거 라이딩하며 함께하고요. 오늘은 잠시 출근을 해야 해서 누워서 듣네요. 편안하네요. 맞아요. 아이고, 주말 아침 누워있을 때 편안합니다. 편안하시다니 좋아요. 하늘바라님 반갑습니다. 언제나 듣기만 하고 인사 습관이 되지 않아. 오늘은 글을 남겨봐요. 주중에는 이른 근무 시간대라 못 듣는데 주말이라 반가운 목소리와 함께 이어폰으로 음악 들으면서 청소를 시작합니다.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하늘바라님. In the sweet by and by,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Tears of Eyes, 내가 매일 기쁘게. I've got the joy,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토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지금 흐르는 곡이 오늘의 끝곡입니다. 포르투갈어로 듣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여러분 어디에 계시건 오늘 안전하게 건강하게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학교에는 교훈이 있죠. 각 반에는 급훈이 있고, 가정에는 가훈, 회사에는 사훈,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어떤 공동체든 하나의 지침, 좌우명, 어떤 가르침을 두고 그걸 따라가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지침, 또 약속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살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 이런 걸 좀 기억하고 실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 많이 갖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또 좋은 길만 걷기보다 어떤 길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또 빠르게 앞서가기만 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 세상의 소리에 막 흔들리기보다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자, 오늘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주말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9월 12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장하니의 행복 들으면서 문 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지침, 가이드, 좌우명 좀 나눠봤는데 어떤 내용이 가장

좀 와닿았나요? 성공하기보단 하나님을 아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 세상이 규정하는 그런 성공, 예,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편하게 누리고 이런 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삶, 그분과 더 친밀하게 사는 삶, 예. 또 좋은 길만 걷기보다 어떤 길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요 내용도 좀 마음에 와닿았고, 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기보다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게 필요하다. 예. 이런 지침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9월 한 달 또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의 신청곡들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가요. 이관욱의 예수를 따르는 길 준비했고요. 삼남매 아빠님의 신청곡 동네빵집 그래 가을이다. 그리고 문자 7493번님 청하신 곡은 연평안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준비하겠고요. 이길원님 청하신 곡 장광우 내가 매일 기쁘게, 여기 한 곡 더 이길승 소망으로

이길승의 소망으로 방금 같이 들었고요. 앞서 이길원님 청하신 곡 장광우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7493번으로 청하신 곡은 연평안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그리고 동네빵집 그래 가을이다 이 곡은 삼남매 아빠님 청하셨던 곡이었고요. 이관욱의 예수를 따르는 길까지 다섯 곡 배송했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배송곡 우리 장지영님의 신청곡입니다. 이지은의 그 사랑 얼마나 듣고요. 사랑하오님 청하신 곡 오벳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그리고 폴라리스님 청하신 곡 피아월십의 나를 덮는 은혜, 심플리포

시와 그린 바람을 따라서 금강초롱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고요. 심플리포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리고 폴라리스님 신청곡 피어월십 나를 덮는 은혜 오벳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사랑하오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앞서 장지영님의 신청곡 이지은의 그 사랑 얼마나까지 다섯 곡 주말 배송으로 만났고요. 1부 끝곡은 남궁송옥 오병이여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 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 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